0: 소소차
1: 남자 못 봤는데
0: 나서 뒤가 손도 사도 많이 되네 개발된 토보자모 연대 되네 실린인가 요러고 사오데 양살린인가 요러고 되네 근간적인 생기제를 만지스 근간 생기제는 전에 생도서 단 농의 초도서 렌해 중중의 차도 참아서 단저 생도서 초초 차도르고 되네 생가를 잡아다제 되네 생도 자촌의 리더로 단 님반의 차도 되네 생 개발간 생디간 제다 마 생도 차 차는 마 살달린인가 요러고 되네 되네 이나도서 차린인가 요러고 휴체서 얘는 힐린인가 요러고 근데 인생도 개된 생절 야근 전로바 너나 너나 사단 너나 람다지스 ndona ndusa de yabo ji ta gu res sa de ndona lambda as lambda so kan re go da de san chan chen du ra re ko de re in se ka hin ro go hyun ngo san ne lang chen ru ng ge go ka bang go mang go ya na ya gan de ji na cha cha ba la so ba chen ru lang de ga ang ge mang ge la so ge ja de ne yabo yo go chen mo dun chen yu to ro den sha se chen mo dun da ru mo she le man ro se dun da chen bo yin mo se ga se dun da chen bo yin ji mo jin ro go ba de ne ro ba da nyam de song se ro den sha zu de ro dan den ba de ne de ga se ro ba de ne me na yu ba la so ba to da yu ba zung ma de ne da yin da ji chen cha la so ba ji rong song ai go cha la so ba de ne che me de yu ba yo ge de ne ku se
1: da yi
0: ha che zun re to ne ji hyu ji ro go de de ma re na ji da cha ba la so ba go ma la so ba de ne tu bi ne ko ji rong song sa ge kan da la kya zun ko ne song se ya hyu zun ro ba da nyam de song zun ji bo man ro se o de ne xiuqa zhangmo song yor. Dene tarong te ma sepa ge je nye nya tab zon. Nye kanche nya go. Nyabo ten tala soba tena mongbo yor go. Ten nye nya tam zha jina jik cenye ma lo, zube jude lo. Da kanta ten san ta cenye ma nye ma mongbo yor go. Dene lo chungwa de so shalin cham jo. Dene jik zhajia la soba tena gana zui na chizog go. Zhakhan la soba tena zui ro go. Dene cengang ma nye ma zo tan. Dene kasi shalin cham ma so na nong la do yo di kaba la soba la yin. Lo nye la soba ta che cha. Dene kakye yang leka dunda rukuo lopchong zoma dende yin lopchong yana leka zoma yin kakye da zomi zoma dende je yin kakye zomba bada zogan cenla zidu yaar zolo go cenla ma yin da ge jik bache yin zoma me oda singe jam dengi rindu di dende zi dan cenla zhamo nuli ka gomxie yoba dende go dende yin sada yakyu rin cenla ma dende yaar go da kon cen mo zoji di nyi kuli dusu rindu ra nyi kuli dusu nyi kogu rindu yina yang da kasi cenye kuli ge dusu dagda mari songdo rukuo dende yin che zogu rsina cenye ma lo zube jidelo shinye mo la di kazabdo ya nigo hiyore. Den yinzi da senla ma nye nimo nyingan soma nye dine yongji margo. Dende yinzi di shoga sama da mizando ne dene semo chuzu yesa nye kume na dene shoga sama mizando ne nyinka chuzu nisa jide kazabzo jide. Dene nye go res. Dende nye jirin. Dene labar da jik raro topse nyange zobe to mnaman gedan jibwe mna na soga zobjin semo tongwe na luju tomcho lombaran jo bas nyimbar nye lo numjirin jo we pen song yore. De che zoro se na nyinka nye kukji jime le nyima gongla nye kukji jide. De zochewa dusu wanda jina soga dusu dala nyingo nyi kogu resi. Dene mga tenla soba kani kebe na jik ra ruwa deba. Razi zogu male chong gizza numu. Chong ra gizza dala nda. Dene kashi semdok chamo nyange pechana da chimsana mishewa la soba jik dende nyange chamo yudu yorgo. O tenso la nyime gona nyi kona yabu yor resi. Kashi leka kanga chamo yudu yorgo. Dene lo genba yinba. Dene lugu top la soba yabu me deba. Lungden per deba la soba tenso yina nyime gona disi nyi kona yabu yor resi. Deba pibake nyimo gongla tene jamu nye nye gama reisi. Tene tengsang tsenlegi xie na ta nyimo gongla nye jide yabu yore de nyimo gongla nye jide dusu rengi mada songhiong gogo. Dusu rengi mada si pa yana chuzo shekala ya mageba. Yakhyu rena kama jongas, nyukhyus, tenre misi nyimo gongla dusu rengbo nye jio ma reisi. Nyiga pewe san raji misi. Dusu rengbo nye san te pekin la soban pe, tse la soban pe, xia jia. Tene negi mongbo ji chiong rogo. O nyimo gongla nye jide tenre yon raji zogu yin.
1: Tene gen pikusu harbi yon na nega sholan si te tenre dar.
0: Nekab junan dhe nga jiri diyo re. Nekab lako lower dhe shiongwa ki ta luga nansor zonru segumarwe tenso la chi kapde jo tamre re. Chundra re se na pecha ge na jikom, jukpa, yadang, jiba da wungi luban, chima chiangwa chi jendang kwe shiong na ga ma jia zonyo re. De chizor se na pecha ge na zubo tab deshi ringo ni ge na ma to yong rogo. To je de nekab junan jiri. Ko nekab to ono masi karo to ono margo ya. Ta Todo che igor sama sama hiru ko sama sagro ya.
1: Re re re.
0: O tizo tan. Ji kom chu ba ya dan ji ba. Ya kom ru ko ka. Ka kom de che igor sana ti chon tong gu ji ru ko. O tizo tan. De ne ji kom chu ba ya chu un. A ka che den so ka ni ng ma re. Dan do du ne ki na to ji de ka ni ng ma re. Ji ba de yang ka ni ng ma re. Kom ba de yang ka ni ng ma re. Chu ba da. Ya na ma ko ba che ji so yor go. Ko ba ju ju. 대기인데 티콤 죽바 야당 레우다죠 지바드 그거 그거 위죠 대소코 내가 그 룰 펜도 요바린 거고 롱롱 멘주 존저 배차기는 사마 마기오 받던 저 리에브 카슬 야쇼 오르고 제가로 된 야쇼 오르와 틱 쇼드 까죠 말레스 야쇼 지고레스 쇼드 고레스 그시다 주말라 소바 다 롱카라 소바 마기오 버리는데 코바 마 존르고 그 죽지데 롱롱 멘주 존르진 거고 zubozhan yeg me meba ten ma guba me ten ma guba yenda ne ji zo ma gu kuran yen ran yeg zubo kuran kuran me ju zo ro jeng gu ten se de juba de ka ji yo ma la ma ko ba ju ji la so ba ya yo ji gu res ta nyo zo gu ma le den de wen ko ron ron ma nyo jin ta ma gyo ba de so ma shen leon ro gu
1: re re re
0: o ten wo ran jong me ji ga ma ja song yo de res na ten ni ya ma yo na ko ba po la so ba ma yo na ya shu ju ma la so ba ma yo na ma ko ba ju den de ro gu de ga ma ni song yo re 我跟着三年个嘛的是，我干年个嘛的是，我的可让爷爷给断了么子，可惜我干的那种的不过，这个我们就把要的那，我你干么的，但是也差的过，我你六八，考虑的要干年个嘛的是，考虑，读书读书蛮多的，那，起码的要干年个嘛的是，起码做起每个起码做多的，每个起码的干年个嘛是，每个起码短期的，可惜什么都干的，每个起码短个过，我的。
1: 我国的做新国，咱现在去那个我们的做了三道账目，人说呢，现在伢们都能把我学死了过。我记得的，三个东汉的时候，都是把伢子做到那起码嘛，等于个呢，等于个都是去，两三十年就生来了，说对的。等大部分人现在变成了，多半人就账目亏了呢，没起码等于个，对的，没起码的嘛，等于个过了过，没起码等于个呢，等于，没得做嘛，人就，等于没得第四嘛，人就过了过。我到底那些呢，我们老板起码想嘛，但是现在做不把就过了过。
0: 做不得，把路都说了嘛，把不记，他们是做不得，等人都打中卡的呢，等你跑就嘛了，说吧，那就当。
1: 金家的，做了容易。
0: 哦，金家的说，哎，金的金是也老嘛做的。金的金是也老嘛，可都说的说，帮有辛苦过，但嘛东那钱的是呢，老把都不老干巴的呢，那等那前两天做辛苦过，打干的，对钱些没做，都做个那都说难用就说当着，等你开嘛当，刚把了说吧了，地震。 这样的账目搞的那个做这个那啥的时候，哪里人还有这个准备做有个，这个那啥的时候，对，第二大金那个主票个举目个日子都是忙着送，这个那啥的时候，那就人还有的。等你老把的，见到科学上的干么家做就得，科学干人嘛的是，科学干人嘛的是呢，就是多多吃多点是呢，你不得做。
1: 就套了结果是的，你不接了，就说就如果碰碰你个，那你不接了，可什么啥了的，结果是，可啊，就说看的是朋友不告诉了，得做个怕动过了过，跟着认识的，对呢，可啊，就说干人嘛的是，干起，查完呢，等着地震了是吧？用了人家有的，但是差不起来人呢，但是说王伯的说来是嘛让吧，马内总的用着送有的，可啊，就是碰着人呢，可啊，干起查完呢，对呢，起码不接了是吧？日久不要个女把的那没了呢，什么马内总当然如果当什么都有的，可啊，女把的怕娘呢，罗啥个女把的。
0: 娘，他蛮那个做不当着去了，就这里你看，等于说的，他这这公、修吧、亚当、直吧当、五、二、六吧、七嘛、香万千千，我跟千有过，平平交过之后，个强度，平交过，得做过，得做了嘛，蛮多呢，弄个单嘛，就完了，说往个把别的人用过，把别人的，可千了，说当个少着，三都是嘛，当呢，做不的嘛，少东西。
1: 嗯，就对头，对头。但新的了嘛吧？
0: 新的了嘛，这里。我打的是什么的？那个学堂做的做起来，六个人烟，给玩个个，融融，没就融了人个。嗯，这里是对，人烟个程度的那种红结果，什么是改个了嘛的是？嗯，但那得做改上那个卷的那样，石头跟面具一路的，热热热热热送油的。那是那是，新的了嘛？大家切记，新几年的呢，不要让小酒瓶子看看，明白不让把给我给搞点尼嘛了，不要就说话的比用的送热些呢，学堂进去就过了，讲的当然是。
1: 别着吧，这里，那么是没听人家这里写着。这个据说，你这个学校那种，我不叫据说做的，今年这，他据说的，南京那个做，南大读研做过，嗯，也是跟对接着过，嗯，等你他别个说的吧，那了，一般的就是那了，啊，那个所当学生个，那说了怕对呢，对着了也是有的。
0: 老师，今年这把你做你嘛，老周当想做你做，等你得学车也要想的几个，数个，一个，两个，更多，更没做呢。但你这你这做呢，都着了也是有的。等你都着得了，都着，数数了，蛮着吧个，就那么定的，等这些有的。这些玩意呢，大家当不，公开这些呢，如果，嗯，公开的更多的账目里头，当个跟，学校那些账目里头，弄个，没着的学金本本。 바비 보가라 소바 카좀 들고 카좀 보방 때는 나가 메드든 바든 저용 사도 되네 사마도서 주진 된지다 니네 쥐람도 친로 이거스나 쥐람도 빡부 그다 람네 따도 거세 지 바레기 구제든 거인죠 빡빡 구제 요르고 다 실 롱초든 얘기 바레기 구제 건죠 라바도 한좀 보고 거세 한도 줘 보고 이제 내가 좀 버린 거고 한좀 보고 이제 내네 깡바도 줘 깡바도 줘서도 좀 대휴도 깡바도 뿜어도 저러고 되게 된소 조지 야보소지 콤바르지나 콤바 사이캉바 니렘난데 데존데 콤바
1: 콤바 좀보나
0: 좀보 니자리데도 다든상 다 조지든데 콤바다 여보든데 요르고 저노 니스 진짜 논 콤바를 실을 세고 도미게서 단데 근데 다간데 롱 촌도마 콤바 좁어 여봐 논을 작탑라 소바 근데 메신 야네 조지조고 있는데 야네 직된 상 그 졸랑선으로 요르고 어든데 또 하는 돌드니켄 세존아 카레나 좁어 그래 된지 내가 지금 다 근도 금에니가 다 직관하지 금에 되는 라고 장면 대한 쥐남데니 제발 가서 올 때 이제 근도 그 쥐남데 다른 야 졸도 하는 그가 제론 제노로 금에 돈 돈 대세도 간다 조선자도 야 효치를 돈 돈을 던지더래.
1: 지가다 서가 그 뜻을 전화 건이 던지기잖아.
0: 나서다 지가도 서가든 아주 뒤에서도 냠도 지선으로 고 다서. 다다다 벽소하고 반나는 다니레 니레 존데 담보 지가다 다니. 디카스이나 지도 그 서로든 님하고 어디 접어지 나가 메드도 냠도 되네 군카사도 베킹데 야 다운 휴레 근데 전선 때는 교란도 전주지 때인 거스나 조지에 렘바 룩용다데 렘보치 Chuk chie chabu mayinba, chong chabu mayinba. Tene jitsai dendral ndo gore, jimu chal, sasi jibu dendral, jing aso tazo jina, pong dendral. Tene jik hengi chumna la soba yusala, chusen zo dendral. Tate nsang lingka dongzo rogo, dendral wili sasha jiba pong la soba dendral gan, jik sasha sisa dendral, chusen dendral ndo jite, jiga ina dendral zo gu shinga. Tene soga ag dendral jina, jik chuzo gorgo, nima da chayhuk chien rogo, nima da chayhuk chien ro dendral yusadu, jini nima da dendral nana hyuk chenpo ndo jime ba. Hengrib la soba, ta hengi chumma la soba rogo, dendral ndo gyo, tene longsibu yusa dendral ndo gyo ta, chusimu gu lutru jo, ta zubu tru jite, nenga chimori deyo. Zubu yangsa yangsa, zubu tru jita, tene kuyina tiksab ju. shimbo ki jik pucho zogu ma re, tenda yu sa. Ta sasha jibo tenda tiksa sewa ki shecha sa tenda la nukju tenda ring.
1: Teke, yaka kutu su tena jik shuna ka nita zikyo no?
0: Yaka kutu su tena suru da chapa da chula soba lenhe che warugo, tenda riza du, tena medro di nyamro da re. Medro di babi baka go se, medro di sulu hiondo rugo, tenda yin sa du jik, se jo na nika de medro ji yaka tabi shinra ji ten ko shingu go, tenda yin du jik sasha kamhe che sa la tisa nukju ta, jo lam de kamhe che sa len me sa, pecha na kangba ka to zonro rugo, tenda la mancha ba, debo nukju de nenga chi mo renga. Mancha sa sa, kamhe che sa, kumba ka to ka zo dan raji rugo, tenda ji la ji, tena yin cha ma de ba, tena ji dan ji na lega hiok chi mo ma yi ba, dewa rang yin.
1: Debo si ne.
0: Debo jin nukju de, tenda renga.
1: Tuyankar,
0: shiolang kani shikana. Tuyankar de tuyakab kandar jirisana, yaka saa deba gyan, chibag neda su donli tu su, chibag neda tongkal dongo zoro. Jumsen tela tene, chulam de gui de su chizogoroko, kabur zenden uhyo tredenbo gui gosi du, gui de su sabonra jiroko, gui se du sabonra jila jik chama shimbo yu deba gyan, tenze gui gongyo. Tene kangba de su la, lenhe de isu yun yawa. Chakcha la soba tamne, sarkhe che saayna tisi len zonar jaa rugo. Tinsan jik kanzo ne kalong da soba jik lenhe che sa zosa yorgo. Tiso tanda kangba da soba jik chok chakcha la soba tab. Tindrila nduju. Gandan do dine xena soga da tuanga da soba nima chakhe chimbo yorgo. Tindrila yinsa di nima nangla xok chimbo mundu ne. Sidrim nangla ndu. Kangba lenhe tisi yoba. Tindrila dine yawa.
1: Nasana.
2: Bertang Silu Sori Yunglu Da Song Tun Javi Nir Jutap Dang
3: Jong Chu Kanta Di Song Hizi Ni Di Tan Lang Tun No Ni Ling Mur Yu
2: Singing Number Tata Chi Chi Sing Yi Ban Kam Ki Lung Ting Chi Di Tan Lang Tun Hi Bi Le Ting Dre
3: Chi Nam Bi Di Tan Lang Tun Si Bi Kam Ki Lung Ting Sing Ju Ro Gas Hyo
2: Nan Chu Chi Chi Lu Sen Nin Chi Di Tan La Sen Ker Xie Jin Yu
3: 奇迹我去领起了多难洗脚马鸡巴弄肉

0: Dinakin bukiswa rukwa nani shunlam zizuk kukuni xe na nyabu shato la suwa chingatye xisung yabu chang.
1: Wari la.
0: Tikini na.
1: Nyabu jitabdu jitang guni xe na ta denjadan zhiva yorga jik nyabu de xene mtuenpa dan dabu jenda dendala juu mnyi sun yore. Deche zuru xe na xene mtuenpa zudu mma mayin baki jik dendro la suwa dendala nyabu juu mlo tamo soma hiru kong jitang mma nyo deba mayin na jitang ha kuru ko. Dende dabu jen zudu jik zasang yu deba dendala juu mnyi ba. Tati denjadan jik juso ge dan zhiwa yorugu. Tene zasang yin na yang nimo la sopa juwa marung pa. Tene jik dansen den deba kawasana. Eba la sopa bab deba kawasarugu juwa manye ba. Te pomo nika la nueba da labar dupe me dala jik zonja da la sopa tene nuyo de zama nasa mambo jin jung jin zorugu tene juwa manye ba. Labar da du ye dan zhiwa zubi na gundu roze chikse kakwa me si du. Gungak du su dal jitang rosa pewe du yin za du tene nyabo de maka na chore esi. Tat jitang ma yunba jing guna hiye yadurugu de. Ceka mazuna chore esi. ji xia ni ya su da chi ji zong de dong ga de ji gan yin xia ma ni ren san ne da ne bo ting ma zhe jin de ne ya ga de su gan yin da xi gan ting ma zhe de da de chi ri san ji ni me ji dang ngun xie ne zu bo ya zo da ji luo qi chong de zha yu ju yu ruo de ji dang ngun xie ge ne da ding zhen ji song yu re
0: na san la de ge bei ge suo er bi yu ne ni ji zuo jia zu li zhong xi chen zhe zhe wa da
1: o re la
0: de ni ge la ken di song na
1: Tati juju ke shawa juan lang lewa nang lu yang chen zhe gab shi me zhu ji chik dan len nu yang da zhu jen zhong song gu gu. Teng se du zhu jia zhu ji den dor dun de xe na jit re, teng sang gu de xe na zubo juan da zhu ji. Haba da jik gomba jia ji ru gu, zhu ju, ka len zhu ji de yang na jiu xia lu ji la soba tsuma da zhu jia na chu du yu re. Teng pen yon de che yor se na lu yong dun zhu ji, chen zhu ji, chen zhu se du xia jia wa de ma gang zhu ru gu, chen zhu, gab shi zhu du de gang ko bom sa la bom. chasa lan cha deni deni la so ba ci de zo jia yun zu ji ga xi zu ji de ni ren ge deni la ba de zo jia zu wei ne lu ge me zu de ya xiu ji zu de ya qi ong guo fu ge me zu la so ba lu ji le yin ba ge me zu la so ba ya ji ji deni chi dan len nu yan da zo jia jun chi zu ji de xia zhen la so ba xiu zu jian zu bo jiong da yin de xia zhen de so ya bu yor guo jian wan chi zu ji de ni ren ge deni len nu zu ji de le ga la so ba xia wa lan ju ni ba zu bo jiong da zong de mo de so ge le lo de so chong ru guo ji xia wa qi le na len nu ba
2: 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
1: rembo ji goji de nanga chimbo yoba labar de ji lo ge ta ba yana si ba de lo na chi ba ge ne ji de so yin zo ja hyuk chimbo de den ji yo ma re si de ne zo ja de go sa ma se re si na lu top dan den ba de nam ju no mang bo san do ma sa ma ju ji de no mang bo sa ma de re yin zo ja de den go re si de du go ne ji na gun ka da ji ga ge du zu de ne rang yin go ne ji na ji me pe kin xie chimbo yoba 베긴 셰체 모두지도 베진 샤자보 요바다 지 칠릿 칠릿 좀 페데바 몽고요 예 외문음에도서 베긴랑 이르고 어디서라 조자 효치 못 된 거래스 뭐다 되는 돌드니케나 주보존다 조자 제나 음악에 소아르고 다녀지르고 등산 계좌기는 그 주보존다 조지데
0: 어 주보존다 니소시
1: 대준총 대준총 조지는 내가 지금 오랜 거고
0: 나서
1: 됨도 다 드는 거 존다 조 효즈다네 효치 못 하면서 손이네 파 요기르고 대체 외신 것은 주보존다 효치 못 좋은데 샤드서 랑송 막 간으신 거 샤신 다들 준청부터 찍 요교도 다리 될래 라스지 샤야 장주고
0: 어레
1: 되네 생효냐 다 나 존다즈나 체페마티 진 요교르고 되네 샤제자리 샤제자리 지기 담진나 드르지노 형 지기 담진나 되네 차드솔 침페데 저 차가보 차게 젤렌데 침바 지기 돔 젤렌데 되네 진신사 그 근내 젤렌데 제기 나사 젤렌데 나사 뭐 되는 짱 형고 되인서도 저보 존다즈지데 하자 내가 좀 모여 받는데 저
0: 나사 들 게 존다 에디 존다 실로 그 책이네 티 송겨를 이렇게 서로
1: 지 멍을 잡아 줘남 초인어서 지 문화 돈 받은 사치 저지 내가 지금 여러 송고
0: 조카한테는 공내 정보 사절한테 저물어도
1: 지
0: 저보 그 문화 돈 받은 사치
1: 문화 돈 받은 지단 건데 다 책이르고 다이나 조치 롱롱 내설 다 주는 게 빼나 샤자 체 잡아다 지 저보 존다 다샤 마 강군이 된다 이나
2: ディスとじゃ曲切すてんろこ。曲はいな。準人数じゃ。でね、曲団でやち、奥さんのこれ、ウハンのこれろこ。もな、ウハンのこれぞじなてね、え、てさ、ちでそもちさで、ちにもなかの準れて、ぞちはで、奥がのまとんろぞひんごこ。うん。ウハンのこれてんじ、じょんだずびんでね、ひゃでそまかんない。やれてんじんが。でらちぞごろこ。え、やのでんばけじょんだだ。やのめべじょんだずてさ、にひひんごこ。うん。だ、やのめべじょんだぞじて、ぞは曲ちゃぼ。
0: 하존고를
2: 던져지 존재나

0: Singing to the Bakun Kansong. Tata Chi Chi Singo to be letting dinner. Pedro Lunting Nitin Likon, Kamke Lunting Jer, Natang Yi Jibi, Hulam Shibi Letin Shi. Didn't go letting on Dinton Hibi Gundrena, Plaza Junche, Dodi Yang, Mopa Jun Sorni Bi, Pedro Dodi, Molo Shanting Konga and Ginkova, Jahi Pinsula Yin. Jahi Pinsula, Pedro Loka Junche, Gonga Zong, Chango Shanka, Mayin Yin, Najiso Sitan Timbara, Shali Nanyu Ye. Tenga Konga Chimto, Rentang Yet Mibi, Mul Ningba, Mampu Nyasa Shi Yin. Deda Bola de Mundui Kedo, Konga Pami, Mun Ningba Deda, Kunla Zijan Nombashi. Gain Jahi Pinso Jijang, Pami Rewa, Chusiso Matonwa, Longo Dumi Jin, Nyasa Yaposi Yola, Dito Dadon Lojija, Kun Desa Yubi, Mun Ningba Mandaji Durusiedi, Yangzi Gangla, Yendren Yibi Bidder, Jangu Deda Pinson Sosa Dondi, Mun Ningba Jijang, Chula Matonwa, Nyasa Yaposi Yabashi. Gain Jahi Pinsola, Shali Lodang Sinji, Danga Yang Dabi, Siji Wo, Kong Gong Lo, Xie Gui To, Li Chung Aso Hidi, Mul Ning Bata, Divi Nyatsa Yabodang, Siwo Mang Bi, Milan de Saji, Shantin Kanghi, Zhu Jun Xieji, Lota Ji Yabashi. Dering Pedjong Lung Tin Chi Likong, Kamke Lung Tin Jia, Nadang Ejibi, Hulam Hibi Lezinang, Lasa Junji, Dodi Yang, Mopa Jun Sorni Bi, Pedjong Dodi, Mulo Shantin Kong Gang, Ginkova Jahi Pinsola Dang, Konga ngulo xiangting kongki go la, kada xie bi, le wo dui xia di xiu jing bi, qin nang bi, xin nang yue ba xie.
1: Lo gintai kanzu la, kongam san gila.
2: Lo kongam san gila.
1: Sae, nga zi kodo li ya, gilang gita ji, lo mangbu chika le jeb ji, to di pu de ya, ngui lor, dinze xiang zu kaan rwa gila.
2: Ne.
1: Dinze xiu zu xia zi kodo chunga gila, dinze tirin chenga, di go le kiu ngato ta ji, gila kirang gita ji.
2: え、見せるのでね、では、で、今日はさんとか。え、パユね、ちょっと、もうですならな。レス、たんね、パユじゃね。ロゴ根があると、たんもしゃん。そうね。ずにべ、かそうれ、みたんじゃね。たにゃんたかそうれ、て、民謡べみたらしいみたいな。そうそうだ。だって、てれて、とで、ま、ろしゃんでんかん、つえきたかそうれ。ロダンルルディとでからせね。 다니만게 진에 토메다 니네 데네 가서 우리 데진다 메베스치체 다가스 니두와도 봐 지기따라 엑셋네다레 베엑센데 날루체 답샤 엑센데든데지 소스 딩기 로춘주데 안데네 슈고 땅아도 로오즈레 테즈담 바다 가서랑은 저 차샤네 니파마 부구 구즈지오레
1: 나스기
2: 다 옆다 공조스
1: 나스기
2: 군전기 미사
1: 나스기
2: 용비 탄 다가르사 단슈이 그거 고쪽 고쪽지 비기
1: 나스 공토로
2: 봐 아니 보고 망고 전자 긴달 강에 망고 대그로 봐 신주 거든에 잘라도 저 즉 미세기고 또 나지에서 달로 신주스 남고 지금 말 봐 안티 뒤에 좀 잘라 린단스레 맵제 도스제 또 샤샤브레 대주 대인로데
1: 나스
2: 응 맞다 가소레 메미날 쇼비
1: 아 맞나
2: 메미날 쇼제데 마가날 달로 집시 지스테브다 안티 이버룰라 다 가소레 김자나 차샤네 강로 지기 즉 나치 바 지기 자기한테 된데 근제 돌다 도나치겐레데 또 밤에 달 오르든 아주 주차도 좀 바네 밤에게 잘라도 좋다 마오발 랑가 잘라디게 따뚜제 아니 근데 저거는 지네 밤에 대바레 오른데 유티게 로에게 미치로 지라 니네 주마드 발레 부구다 근제 돌 겐슈 탐물로 랑게 따도지 근데 저거는데 나죠 딱 나 겐슈 말이
1: 아는
2: 네 간라 시다월 시어리
1: 아는
2: 맞기데리
1: 나서
2: 근데 손단다 바제 주제도 주다 즉 소소수 김단을 쓰이다도 담바 밤에다 직 나이 지르체 때달 레고날 쇼베 미래등아 주어봐
1: 노 수다다
2: 신다강로다 신베나한테
1: 노
2: 거티스 르케스르 메체 두체 디네 어 제주 개인 롤때 그래 마가나 침르바 멤제 안티네가 가래미 통기체르지다 아직 지도부터 반으로 단사다 있는 아직 파도 도나치르 진제 네 드네지긴 아미 그거 드네지라 소스
1: 노
2: 또 그거 뒤규제든 먼저 차샤네다 또 미리 좋은 차샤네 알레 딱 소그래 수사 지금 외부대라지다 땅 먼저 전다 전천사 가지고 봐 신진 제국이네 안 잘라도 좋다지 자야디 지금 안주인 견디지다 밤에 어디 돈을 상하래 돈나 좀 받자 뜻잘라 되게 막아나 대두다 존안에 내매
1: 넣었습니다.
2: 그냥 아다 고주 광해로디 아니 레규제 마 제티 틴 마침비
1: 넣었습니다.
2: 제티 틴나 친데데 그거 미겔레 로트바 망고 크로친 솔로 쪽게스 데프달고
1: 넣었습니다.
2: 돈베스 레구나 주제 로 순주 손이지 주입다
1: 넣었습니다.
2: 안디보르다 가소레 잘라디게 존샨다 만다제네 지벤스멘도 지네 파미르오다 제니네 땅아주 가소레 미리게 땅원제스나 카르네 디게 강어 지게레 파 파미르오 시샤다 딘데 제직제게 카메르딘데 유튜브바 안디강 떠나샤제 안슈고 이게 단데 도디난 차샤네 니만 위바종도르스로 다디에 니만게 슈디게 유튜브바 이기나로 니 땅고티 다사지 뇽당 윤루디게 니 빈자쇼르 이게
1: 맞습니다.
2: 니 인주전 니 억울한데 빈자디게 유튜브바 안에 슈고 콘조 강부디 이게 지네 주구제 님의 야고메다 남시다 전 되게 니 유튜브바 고유 땅메도 좀 콘조 강고 얼마 배소한
1: 맞습니다.
2: 안 파게지지 주게지지 유튜브바 이게 니만게다 뭐게 소르지 이메디 땡기르샤
1: 간다기나게데 물로 산두간 조스디 게마 문소생들이
2: 어 다그라지샤
1: 알라
2: 아슈고 파데제 투데제 두드바 니마와데 소르디 땡기 이메 어 디나르 진벤차샤네 잘에 난게네 장물로 파주 지그자제 저고 제제 강로 두스다라주 투스 지그 도나다 딘데가네 다 사시딘 주마미 진행하라리 잘라먹고 딘데요리 범하게 다 가서 그래 유치로 무디스 아니 딘데 당한저 전에 장가보다 따뜻하게 원자만다 아니 딘데 다양스가 저러
1: 좋아요
2: 다양 딘데 따뜻하게 먹고 있었던 바 안다 대주마 디간데 캄버지 대투구 유나메나 상게 레저르디 로카셔란 제비
1: 나 세겔
2: 아만저 디간데 니마 무바테스 사지다그란제 장즈데 유제슈고 당의 중앙을 놀다 진주 땅 주고 사지되게 강로 망졸 강바대도 강로 수수수 막권 권점 제제 디년유도 밤이단 바제 니슈에 매주 옆다 근데 지유도 다는다 사지디 메세 강부 마샤몰 비드던 바다 이게 창물로 겨워를 자제 고 차트에서 메세 차샤들에 이내 도바 메세 도저가든 도바 파조 뇨종 지겐든데 다 벤차샤는 산녀존 간부 녀존 증언들 파존 조존 강로베데 토르베스 차대샤 안데 레지드 좀 반년 아래 빈자가 달리 간부도 조녀비 조녀 안에 드네녀제 마요 공년 녀도 바다 시존을
1: 다다리
2: 가스칼 사치 또 담 대박에 근드슈에다다 다 거르단 조유베 산에드데 요르바 정말로 규제제 다디 근제체는 그래 존유네 주만 여부 유나면은 팀다 로드 등구 유나면 되게 강로 자제되고 년에 니돈 집실로네 교비 니도 집실 딱딱한 개인시인 봐
1: 아 네 러스
2: 니도 집실로 개인시 개인시 자다 되게 강로 파수 깨지듯이 좀 봤다 아주 또 다시 장난 차셨는 드네야 직가를 자르고 여배여를 자고 매배여를 안간주의 귀의 바차르고 간지 민두스 사치 도담난 게 우지 고르자 저지도 다 계세라 조냐르비네 다 만조다 파조 뇨존 제베 바스도 강야고 제냐르스 신탄 미세기드네 자고 민두스 딘제스 컬로나주데 어도 제제미다 돈베 파제 투제 바카지게드네 강에시브 수조디야 자야 치스르제 뜻샹다 돈조 돈조를 차셔내다 안주 디 가래 야데 당고다디 주어유산 더부 기억으로 가다 디 요아유산제 정돌니에산슈 단데 조디 사치디 다조 추가소래 다고자야다 조 추가소래 디니엔디 다 순조제 아 디데르 산르스 코소
1: 노스데
2: 아 도체제 당고 정돌다 봐야 돼 야니에산슈엘 당한저 마음 발티 존인 도수군이 계세 소모도비네 만주 대다 요고기다 언년에 제선한테 지수군이 정돌 샹슈 주거디게 그나는 배 저진데 나서
1: 아
2: 그래서네 강부터비네 고다이네 레라 얀디 추디 고르발 안 추디네 추디 마 티처베 주의 응기다 되게 강나 좀 아디시 샤가 말아지게 만 차고르데 드바카스갈 예산 수치 뜻은 봐 자고집아 가면 시고 저기 아니 자고집아 응은 뭔구테 다티지 망하시도 갈 아니 단디데 들주우주다 드바카스갈 예산 수 쇼원 화주세 단다드나 강가 저저저티 간다잖아 그래서 너 고난남베게 자고집아 디 단저 손망도 그래 고난남베 마음이 따나죠 디 사체 차고라 되게 제다 되게 강로 체스티게 띵지 안 와서 고난한 거 수에디 뭐만 고치자고 되던 바 나 저 도움도 관 아 또 제제었다 단부터 마 즉수스 삼부티다 니네티 간라 다 그래서 대상도 제 제초에 초진되게 정말로 답되자 그냥 아래다 심나네 즉가서 그랬다 밀리터벤 제부디 민수 아산사라지 데르지 산촌라 대회장이 단데 이근 것도네 단부터로 런추즈 진로게
1: 아
2: 주인나로 자샤네다 지네 산네세션다 대바가지부 카게 뜻인데 강로게 자교다로 농구 탑제제 단고라 자샤네 달라케츠난다 고레 내단디 데미세 차정을 하고 자수스
3: 那是那是个。大大姐姐生一百零七的呢，白酒龙池宁池里空看给龙池家，俺当你这边休了一百零七的人，俺当七空手家看守个我村没去单居了的，现在拉咱们家出去认得不得。 大大前让别他家两本书的，跟着茶都可为跟上的，牛郎特别准备说弄个小板儿的，家去先给咱大娘秀那娃陪的，那个姐姐就比小郎人们忙些，干得很专业。

0: 옛날에 튕겨 보고 지수인데 윤대에서나 근처 돌직 강에 망구시 태용 그때 이내 가래선 줄었다 지내디 간주 배배무이디 아니 걸로 규간 직수스 따구르 직접제마 게라제 수행미다 니네 아니 이게 사지디 딱딱 거라 니만게 소리들 발 안티 내주순데다 아니 다 조신다미메 나영원의 차선에 교차보다 어느 배때 사치다 강글로 레스루시 나 라비네 죽들이 막 즉슨 배나고 가손을게 메시 그때 평유스민도 아산 딘데직스나로 단제 안티 오늘 젠디 돈샤블 소과 돈제 소스 죽고 소엘 소과 응 소스도 바지기 내다이나 근지 돌 차겐 야르도엔다 근지 돌 문구시 도들레 이네다티 쉽지게 말했었던 님구스민도 아산제 아니 루지 신지게 이게 단지 샴데칸디 쉐 멍시디다 밤에 가서 그래 쉬샤서 그래 밤에 지제베 쇼딘루에다 니네는 저 다 배우게디 물로게디 다 쉰지 봤으나 딘데치 단데 말했다 봤자 멍구제비 딘데 도난치겐디 미세스케 메바 이네 다 벤처장 우이그 루규네 차샤비네 개용게 니만에다 파존 도치부 유바 어 딘데기 루기디 유즈다다 딘데 좀비네 당한서 세드리게 고치베 제제 즉 미세스 마라네 다치마 모호발라네 지네 루규간네 유바다 니네 다 루춘조돌 어 니마 그네 딘데 지 유바다 벨 어 딘데 존샤세 지기 미르기 캐친데 메샬라 참물로 가버지제
1: 아 그래서
0: 춘주군데네 딘데다 고백이나 고자 예배시고 드발렉메도 드바캠 파친지지 안젤라도 주주뉴메시 단부도 젤라 반나게 주주뉴메
1: 아 그래서
0: 드바이캠게다 이게 미 대응으로 샴데 칸데 조에 초진 자네 당은 저 제나 참물로 고르겠네요 제나 참물로 고르겠제 진행은 저 베베 드바게 응유기 당구 멋이라고 싫어요 말을 봐 아니 뜬데면 뜨던 막강에 시부 체지자 다 가서 그래 어머니 조냐비네 들루큐 컨테이너 벤처신티 로단 들루 컨테이너 산티넬 강에 망우체 타이네 레 녀고네 체비네 따트와 녀손치야 따트네 코네 망우치기 파조 계지시야 따 즉가서 그래 녀게 둥게세 했던데 망우도
1: 맞아
0: 대외 장게단데 간주 견한게 인구닝베 다 가서 그래 고산에 가고 뭐 얼마 근데 좀 먹고지 땅 아래로 오래도 또디 다 멍시디 지금 럽터든 루디다 다 저디 가르스니 지네다 일자가네 마 사샤자 장무디 마 좀 딘데가네 강에 시부터기 니네 다 디 루규가네 마셰 다 근주 돌 딴디네 판에 지금 야르도에 다 딘디네 마 가서 그래 뇌디 드롭까디 유메 그네 그디 유메 되게 강로다 직마 차창지 수행이스
1: 로스
0: 미츠서 루캬요 마르발 땅아레 미르데 달로 땅에 주이보르나 로르다가 소레 안주 이기나레 베베무 지구 멤버 게난게 뇌 나메무 이테데 망구여라 안주 단디 이기나 유엡데 미마쇼 고르스 마르발 디겔 차샤네 단데 짐부르데 짐부가츠 레데 오르바
1: 로스
0: 어 디게 창머지 유
1: 로스
0: 도체제 달롱아다 주이보르나르다 단 덤블링기 무이디 마레유기나 토에요 그렇지 소에게 체시다 단데오네 차선 제고 갈라지 지금 이기나 나스토에요 슈그무이다 다 자다 산 직직지 여러
1: 봐
0: 어디 거디게 이기나 토에요 수기

0: 다 시중 땡기를 받는 사람. 다 마시군데 다 조치셔 간제 시주시 걸럽 시샤 발랭게 딜리주 디 땅어지 수에게 미다 니네 가서 그랬다 직계 유신에다 세녀데네 즉 님부 제부스께 매베스네 님부스 매베스 근데 지금은 땅아래 지네 미망 샨데 주에다 니네 마오발에 드네 달로촌졸 롭촌치세 다 랍트 사가지고 말까
1: 다리도
0: 다 랍트 차샤네 유기나 폐배 주고 아니 달롭촌 유기난 배 주고 다 랍트 침부지 되지 템베 되지 문제지 그랬어 아 어떤 데지 간에 다 봐줘 즉 답시 유자다 이제 너무 발로디 다 유기 즉 다 샴드윈 칸스도 다 맞춰 주시디 다 랍트 침부지 조백이 된다 문제를 지기 위해서 아니 조치시 마오 발라 시중에 드박 다 우체난다 망조에난다 간게 자주로랑 내만난 줄라 단데 문튀네 자주로랑 난라나
1: 주비니스 다다리 그래서 단데 간나게 콘스무스 다지 잘라니 버츠 뉴엄도 파지 돈뇽메 숨으라기나 근데 간나게 지금 미인들이 아니 망부지기 그날 제가 님과 마음부터 내려 하고 있는데 드디어 아직 그날 돈다 데이터서 근데 계속 신이 되거든.
0: 다들 이제 돌리기라 단데 문에 차산다. 직시도 망고든데 유지리. 나한테 군유요.
1: 그래서
0: 아 다 증내 차산에 문님부터는 바르스야 선을 쏘고다. 직무이디 간에 좀 있나서 믿어서 같이 도구사겠는데 문구도 나 문에 차산에 다 같이 랑무이 되나네 중기 임베 또한 유베 생겼는데 어 가치게 내 대문이 되는데 누구 유베 뇌가 뇌 임베세 기지적이 뭔가 돌라세 이내에 다 쫓으시디 어 니네 나단부터 쫓으며라 중메스
1: 맞스
0: 어 다 지난 동안 쫀디 유베든데 유나 나 지난 동안 콘토브시라 테토스 마레스
1: 어
0: 콘토브 테토스 마레 안 지난 동안 잡은다고 전에 아춘유기 있지제 이내다니 자된디 쪼카라스네 춘여비네 방다 여부다
1: 군세보
0: 군세보가네 레유맹기디 다체신 주제디 게침브레스기 그래서는 같이 이게 주도관 대바 고마죠벨 속든데 야 같이 샤샤네 밤에 대바 직사사 둔루제 날 샤샤든데 임비네 야 ti bugu tindaya karasal maa tuyan yon chilo dhaba tonda manda chige tishan nizu mungu dunga o tindaya chige ta kasukura za tuyan tindzin je yuge dhudruk mungu chevi nis ta tanda yuge nal chasha ne dhaba ngu yuge rita ta chijil hazu yu tombe o tindaya chita dhudruk chasha yu ta juma tso chishu di nganzu ta gego ji ngu ne chasha ne miri ji ngu ne chasha ne tso chishu di ku bangda chukwaro bangda di tso di ngubi bangda chukwaro me she mi ta bangda di kaso re tenpo ayu san gara he ta to kuri ta dinja ji san ta ngubi ge anu ma tso chike bangda ji ya ta ane ngubi ngu ne din paso miri tundu ilo sokwa binjaru sokwa kanglo di paso chike chike zidung paso chaya ta chigi chigi chigi lopchon chaya chaya tindaya ki ta pengyun chimbuch maitro sa ngarangun ziti chigi yuasa
2: Tsengi togo namba, tindi le tsengi tsamdani yu zhiji yin le tsengdi sangu dang tsongdi kin tsering duandu dang nian zhen yung kin lo zang hirab xie xie kin gu nang kin jian zu pin su la ji yin da tsuma tsui shing

0: 두서 산주라
1: 제나바조 공가초 샹라 팔람네 가망가이 산주로 슈기 산과비카초 중국 랑코르 졸리 튠초니 히도히바예나 히로니 도니조 르로데도 양제지 뉴주사비 랑코르 튠초히치 카소소로 코장츠 듄자기 해손다 차제당 코장츠 듄자기 해기당 차조 심바데 뉴촌발리 인가 판을 용아트 롱고르 자미 랑코르 희총희제제 도장 중치 자차 조주리 듄 이미 신주바지 자가 최대 대당 우유리가네 법에 창진나 예나 망초지 니인고 주희비 이지민제제 근코 대위 야보 공치 가송 자가 최대 대당 우유리가다 자가 중록 소릭 민제주 자가 인고 주지제 희로니 도니루르 밤미 자가 지야 이지민제 미용희바 yongda hiba tang. Heda gubi chi jie ni ni zong la dhari xia juin pa zhi. Bama sarbi men yung nung men zi zhi dun jia guj gu yi durib xie yu bi nung. Men zi tang, xie ngun men zi zhi yi jia dun dun ro tang, zhong luk yun men zhi, sun jia zhou ji yu pa zhi. Jiang yong bu mi niang cho suo qian ba zhu zhu gu ni dui da tu zhang di. Lo chung xie bi, Loka tang la xo, jen dun long jie tu di chang long xie ji bi, xie long ni tu ni zhu lue, ye seng ge xie bi, jie seng xie yu xie gu ro, nyang zhe tu gu zhe xie pa ma zi. Sa jia ka tang cipa ka ki, yi lu xie pa tang, yun ku ru xie pa, ganga yu bi xie pa su ji gun ku mei di, kong chui che ku tang, ganga ra sen cha ra re gu ji ji ni dun ta ju xie ru xie gu bi, nang ya dun nung yu pa zi. Ren ni tang yu gu bi, xie zi ji ni, 从我心情多西路年度年度六将用节也算给人力党有个人在学对策我错一把日第一人萨家卡给蔡有党从张主审清明班主任主审主政西军有个人有压行时电罪康拉过所节军国的美丽人力有个节继续西国腾孙池不就党 제휴 카세 고 동초 이야당 청아 동라장 조진바지 로그난 히리 콩히비난 히야 유드니 지히세 지니지 히주 추드 조바라 죄치 토이나 히고다 동힌 히제 군이 지니 모로 河北당 湖南 湖北산 히수 긴친지 사고로 카제라 차도 포주 예비 희망지에 창고 죄조 야타야 보존데 追起土一顿餐的样呢追起土一苦有我一周多我学习慕容为真过学吧这说到的比较开南天街现在今年三十二不会言呢也是人家说到的比较开南天街中期发挥没也是人家人中学别怕了身体健康困难藏着许多就个明显学吧这阿里家段伦琴卢比奥一些这几年三十八的
2: 新几天啦，平地呢，家住啦，邻居的，使用给你，也就是俺爷，我住三大东院，就这几，也是俺的呢，你等人路啦，家就今天，家开始明天弄的，先天下就允许就一把子。我说，说那句子，俺的些给代表人家现在今年这冷，你个托尊一般的，俺的爹啦，年底托人说一群七月，没没难着了，结果碰的。
1: 农村主政年了，多选普巴党，每年了民选普约及新个。现在过年，对看你别让乡军人比得定七里入学入卡了，大家出兵在过，让乡军吃金牛时的多当天多出一把当。来来看个七里得定入学入卡就，让乡军人比解决了广东入学马拉农就一把日。第二农，云南郑州当乡军编剧。 陆续青铜所节，阿吉里的节陆续入卡区别。永永节向马背推荐吃金牛是入学节冬恰共同举办日。罗大姐现在准备当中年，现在准备当官办呢。最拉几对土，最初喜为就该日。那罗尼玛总，阿祖先给最低咋趟啦？最末吃算啥账？最初喜了有把日，大大。 最末几栋楼长最初一新八栋，最阿妈栋最初给丈夫人家阿路里忙啊有八只，现在把天地六十三九学出来。
0: nansa guli chanjishar, sakur chijir ludin ju.
1: Yuyi lambar sadunba, gana chijir lotu ju.
0: Beje lotu.
1: Beje lotu rinchi.
2: Sinkina bazo gong khamsa, tata ne bejo longchang nyamchay lai kong, kanki longchang jie bujo lotu kyo jitu churi. Siamla buurang jojo minzi kaan namre ka tsikhyam jo zoi zomre nawe buuja loto la yezo ne buu meta lu dawa nga pyu da ki ta zaka tsibjo ko ngu chundu duja xiori lo zahira nga ne.
3: Zhe, dunka wei yanjeng ra ge tun ba juka nyan ji nyawa yangu ngandu chikbi chim jazi dun ra khingpo jeda chungwa ci dun nyano xia yin acha nyi ne rangdi wu tup zato tongma ji du to de cho donwa dang lu ci ki dang tun ba jia gui monti zang in to ji dang kailin zhen je chun zhen dong dian min bu xuan dang tian xuan ngan gu xia ji do nang xie gui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0: 야 니에테레라 셰 볼레 다양데 타남카티엔지야예보니 야 탄데네라마 베마 다양조 타서바니엔기지레보니야
1: 체다 고보텔라 자라 레레션도 고보다나 알로 남게 투조도자 워리 롬바 착케 착조조 롬바 미키 던도도라 호닥도게 빠다도도 나 호촌알로게 던도도 만나 체티 던도도 까나 미게 사자도도 두 우글란 나코 사바도 다는 스모 차바 고도도 스모 차바 고고텔라 호데 마조 호데 중고 호텔라 체다 고보조 두차가라 안초페로 리차타르바 나코페리 텐두 버보 두 마보페리 노샤 모차 탐게디리 모섬 제미텔라 메라 우두 체다 고보테 에타 우두 체다 고보 도자 텔라 디탄 몰라 만다 데레 코토 야라 따베카토 코토 텔라 따베데베 텔라 신전 넘가데 따니데 게바 텔라 따베데베 게바 텔라 따카 텔라 삼버고 체다 쵸디 우리 텔라 코르카 데르 따데데 다케시 텔라 따자 우리 짠나 코케 따마 따자 요리 따 텔라 누와 고커 요리 텔라 데나 다 사당케 따데 니도리 고체 토데나 따자 우리 따 텔라 너르 차자 우리 다네네 두제 겨보 뽐바 텔라 토네나 아슈 두제 겨보 에네 니도리

0: 메션은 전어당 채소라 뇌지 동기자 인수종비 경귀 유인
1: 메션 응고시 주나 난초 겐다 윤선지 야근 등지 메브라 이자 난급이 샤와 가이킴부히
0: 남아다 로닝 칸소 모초 좀뒤 체서 미치하위 조진 주지 제조 시무롱
1: 난진이 장찬지 로귀 강중도 팀이교라 사자강중도 메카소무교 다동 지소당기니 차라 재미켜

0: Chubu namba kong khan song, duda limon do rinin cin sin ba ga si hiyo, nga nang jayang zhuga yin. Talo na pe hiwi jin lu tang ni, longo dun ju tuyo ngan yin ba ta. Longo dun ju tuyo ngan rin, Zhongguo Gongchi tang ka yang tabi si yu wu, gan yu san tu la, nang sa la wu tabi pon ju xiong ni. Pe jia mre ka ka mama na, di si ta din bie, cho er ro yi yu. Ga si gan yu san tu rin long ta na, pe jia pon ju ta gong pe la, bang po xin ki ri se na. Long chi da nyin chi na, di wei jiang, du ran da da lo ran da cui, sin gui ki hi, yin dong yin. Long o dun jie la rin, long chi jia zhan yang, gan ru ta za tang, sa yin ka mo da, li ri ta ju di, yin ru mang cu jia qian cang do le yu ri la. Nyin chi jia ba mei ri ri, gan yu san tu, pun ju dang, mang cu di xi, sin tu ru gui ki ki. Di ri la, sin gui na ma cu, di ri ka, li mong do ri, bu hi wei jin ru dang ni, Long of Dunjit and Akoi, Miss Lin Sina. Bujon Lunchi in Italy Kunja, then who in Tisha Yana. Yuja Tati being Gi Yin Nankija, Huki Lotawa, Gi Tinta Lada. Bujon Lunchi in Italy Kong, Kangi Lin Sijan Gonzi, Huki Lotawa, Gi Janto Pinzuni, Dinjo Yu. Delina and Tsu, then who Lin Tija Jun Tu De. Long Tija Song Yanta, Nin Tija Pamela Dini. Long of Dunjit and Di Nanto, Bulan Judu Kanjata. Yaji Ganja, DC Ganja Shung Yumi, Gin number in the Yanto, Johnny CP, Mi Chate, Dunji Yin.
1: Tatanga Zugushi Dantona, Jin Chink, Bamite, Tanganzuko, Lunchika, Giant said, Tanganzo, Bujonki, Judo, the Twin Hurries, and Gin number in the Lunchi, the Yin Chink, Munachi, Kunishin, Chining Sana, Sen Noni.
2: 저도 제시되진다는데 Tanya the Carson at Penna wants to go, yet in issues one. Manzo Clotra to Penna Kulakandi, the Clotra Temar to Manzo Moraya Satayo Marta. Tolas into the young Shibu Saturday. That's Hemintus, Satamintus. Then Mazajun Gang Candelacos, Pema Chintas, Cavani or Mari. Then yes, the Kiguna let Chukuji you charge the reds you to the Calacus. Satamintu was have Gala. Kaleju catch him with the Kaketu, Gala Biruba. Catumacatumas, Miguel to Shell Satisfam. Funkin said, Did this way, your Marsa? What in the top motor change in it? Anne true water to the Tarin Dan Chekar, what in the Tatan the Carsure? Not Mijik Tobajan and the Gansuni Yang Tajori, Mijik to Chess and Tapto, Tapto, Anne true water and that Timber, Anne Minetola Chevana, Yamanga Jutulia.
3: Tashu, Quapton, Yang, and Susan Cassis, Tinsami, Bumramba, Shirambata, Simjulomata, Chileba, what Chileba, Shipton, the Toyota, Yakushirata. Ding, let's the Namshik, the Rachukum, Tungurzum, and Minetone, Jinjakuki, and the Tior, and Kanya Mutu, Dagan, Jinka, Tugurangu, and Legungu, Rimbatarjaga, the Tugurangu, Rame, Unanjamun, the Tachada, the Yaru.
4: どこへ住むと、立ち上がって顔やドライで感じすんこ。年長さべ。うん。乱がてや。カレストロート。地震中じゃ、けじむじゃ。うん。乱単語ではね、どんじ、カレストロート。地域の安定、リドゥ、安全、ただ、ロンジン、レベルで、そういう意味ね、人種でしゃ。なさ。で、ラゼよく見ねてんぞ、意味ね、何からさ、かれかぶと。そういうこらけ、安定人種で。 杨卡里斯那个三日前中来说的，杨三日进修的亚嘛，这个卡里斯不是借读起也是对呀，那边呀都是怕天出天，听得清清楚个了，照顾个多个几个事情。因为进修的路差是能看到说是来真所谓的杨进修的提前呢，那卡里斯呢，弄芝麻冬天些啥就好了吧？他第一节课多，俺他们这听着听着对，俺大概就能托班子，他俺让做前面那个不路线。
3: 是吧？骗子也是一个人，进修也是一个人，是吧？他不给骗子，他进修是钱，那咱们这个路也没有钱，咱牛大爷的。
4: 내가 그때 체크하고 우리 딱 그때 가르쳐 준 강가 두스 얘기 님도 다 된 것도 야 죽고야 요 말도 간다면 다 녀다 싶어. 다티네 이제 돈수 시티 봐야 리뒤네 니 임베네 지단기 증진 뒤돼지. 증진 뒤돼서. 다티 주어 된다도 당부고도 나도 될 리뒤이면 강가 라베 지진 뭐야 선주 꽤내다 이기고 전에다 강가 가르쳐 라베 지진 휴거를 지내는 바지. 롱에 로마디 스콘도 알레 양자지 카르스나 소주지 갸고 마르베 안에 디 양자초 카르스나 얘기를 주 경매매 봐 롱에 글 경매매 봐 슈그디 킨 주주리 년정 봤으니 했다 조정 봤으니 되게 체크하고 싶을 로아 되고 알레 야구지 마데네 되게 싱고래 신나죠 다 구디 임베이나 롱레 이시다 미디 롱레 경애되더니 있다 슈레 강다 대바 카르스 부르베 대발레 레레 많이 불러지 마디 난도 형 임베는 슈고 그래 가서 사슴이 부치교라 Tanya tu sun ta si kita baju kita balik tu, ani mirele rere, lole rere rere rere. Ani dia kerana piu ikan ikan ikan ini, ini ini ani sungai sot dia, ikut lusi ini, sudah cingai ini ada. Yang nama nanti ani zumbi sebagai senjuk gunai kekoy sabu tiga ini ya, zumbi lusi cingai dah. Yang ni yang kerana tiga ya, ikan korek ni namsi namsi suyo, ani tine bar namsi jauh kuncin, ani tak terdebu tinjau kerana. 조그랑랑랑 좀다 가르쳐서 그래. 이제 돈이 주어지나. 하디네 이메는 가란 좀 민쿠랭은에 사셔나. 땀이 몸에 된들이 근데 요 말이 쉬고요. 말을 말아. 다 지금 미쿠라이 베네 지금 가란 좀 깨나네. 가르쳐 시윤체 말고지 가르쳐 난 낭진치야. 가란 좀 서비장은에 소존체 여기. 아니 럽다지 미 가르스나. 좀 왔다다다 깨나 쉬면 능시리다. 미쿠라 미노라 지지 니두. 아니 땡에 미딘도 임베는 되게 깨나 숨는 빈한 아주 괜찮다 라인. 지는 선조경이야. 이규칭이야. 특비칭이야. 그러니까 차례간가 미치긴다. 다 뒤네 죽을래 임비네. 아이.
5: 지례
4: 카페 손다 지기. 지난디 롱에르다. 지난디 송에르다. 지난디 경에르다. 지난디 사교바르다. 지난디 가르르르 라소바딘데 지기 용도가. 다 뒤기 전에 아니. 야고 지용기 피게 돌아채는데 야 미랑 랑그 상놓는 채는데 디지교요. 그 죽을래 디데 채소가 그 이와로 지금 무슨 양 다들 디린 상다 관계 일찍 룽디이네라 닌디이네라 야 나오나 지 디린 상기 다도 기르바 저에도 소야 된 소시 다다다 문에 잡도와 비게 인주인 다다나란 소 아니 룽디 닌디기가 가르스나 진에게 가르나 수준기 닌디다 수준기 룽디기 시세 유유버지 디네 이네 다도 걸 인벨 자기 돈이 소야 아니 닌돈 진짜 소야 이네다 다소네다 녀소네다 생각 다다다 계속 가르스나야 난조 다 녀소로 다지데 가르스나야 로야들리도야 디다다라 대기미도 와 대고 시자 중에 사바딜리도야 가르스나 미사바스네다야 어느 쉔기든도 그 무게디도 라과다마서 다 난조 라과 콕 제자도 다 콘도 그 무게 대도 콘조 소야 돼야 그 가르스나 계시다 제나기 가르스나 제신 좀이야. 다 진도 돌아 가르스나 비게. 학과도 다 나라도 너무 차시하는 게 나를 봐. 나라도 닌디기. 접전 좀 어디 또 있네. 미간가 여러 좀 전치 주고 직지. 그런 것도 그도 그도 그도 그런 사람도 개 그게 되네. 네 그도 그런 또 스파도 다 주지야. 다 되게. 다다다 변한 애티. 리스나. 얘도 얘 얘 루샤. 되게 지네 지 용신 지 그래 그 걸로. 안 되네 봐도 봐도 접동 돼야 되네. 아니 그 속으로도. 도전 딘데기 뜻대고도
5: 오셔라.
4: 디인디 임베네 디베디 다다 라제토니 직득인에 제가 가르스는 나란조 취제토니 가르스 비게심. 니버 가르스는 라제토니. 다 숨버 나란조 가르스나 다다 예전 소야기다. 슝리에 강스네 다야나 오나디 제가 가르스는 네 교수 강스네 다 라소바텐 소에 다 가르스나 지금시 조 다가담칭이 오마레 제가.
5: 대신들이 나서 데다 님마이 나가 쪼개지 비디오 닌치레 코네가 쪼 힌조린데 세제여발라
4: 힌조린데
5: 갈렌체테는 내가 쪼 춘주가데 가리지 통여르서 나가데데 메냐 쪼바던데 인세 데데인데 잠방 우여서 다데데 잠방
4: 쪼 힌조린데
5: 강조겐네 어다 쪼 쪼라다냐지아제데 베 내가 쪼 신가 뭐야 여르발라 던데제데 잠 다다다 데데 잠방 우여서 쪼는 때제 아니 신가 먹어 여르바 나로 신가 가쇼여나
4: 쪼다야다
5: 어 쪼라 장자 대지진 이내 다다다 도주다 대외장 제대 등대가 다다 님체 밤미질 다용데 잠바 다다 산주 나로랑 저 다용데 잠바 매년 저 다다 딜랑 안 저기 벽에 소규근 저로 난지기 지 침마마도 뭐서랑 늘어 대게 다지 텐데 존에 지 시에 차대 잠바 뭐서다 토라세그레 토주다 데니게 젠바가가 주추제든데게 나두치 냠네 님치라 신가 모만보 모찬로 드네근저도 통했는데 센데는 근데 아따 간주산도 될랑 언네 조던 러싱가 아상아 주 센나는 드네지 코용데 게나마니로 다든데가 파믹 존데 드네게 되게 자쇼케 베케다 신조 리소스레 드네가 폰조칼 소소뇨안다 드난다 다 녀마케 렌세텐조다 딘상가 렌세 야 녀마가 간주 잣텐조다 딘상텐조 지녜데 데 바로라지 상론다지 코뇨 아요나
2: 딘데르샤 사자망고 침으로 봐 녀마치 슈고탄 솔직히 또 아침으로 와야 한
5: 유고선 대신
2: 다 유고선 내가 내가 상당히 솔직히 거고도 와 뭐네 사주

0: 中央民望关切隆庆联控仪，他的你三九零两家列阵数据推送仪。
1: 세글랭게 공감사 샴라 선규루 냠달이 전쇼주인 탱디 선규루 기난 된조보니
2: 시진핑키 푸젠 전조 진장 총결이키 람소저신의 매균 총회 퇴견태 좁든 개진한테 리카키닝케 외매깅의 체실을 탄 주종 딩습치와탄 대자 퇴견치톱 퇴견체교를 덤진 14체디 체첩치회 퇴견 퇴배직 타직도 응원고 제규시의 내륜난화 리장키 千贵组队南会过堂
1: 参加阶级特级建筑工期被民兵确实实行电白空的报告写不得。直接收集习近平期阶级参与六级强烈促进抗疫的原始促进中国参加团组的金融团队促进听足级别促进阶级托南委松懈开进了连接清不穷为过了李江期纳米毕业总统塔杰米南委过了年度你说这周六俄西亚的西地亚族前面
2: 边疆人民的这座的所中路的临近天座的从头听松吧工作级别过了所因下面听的三九的技能听是不是那么深入呢这个来过呢别问你出大我准备吃过年节出最终你怎么了福建泉州晋江冲给的给他们说的是都没运团的明的西面策进水域团建团别记

0: 中共中央级急救书记、阶级主席、中央委员会主席习近平给参与通缉人员们说，昨天前进当地福建泉州晋江冲区的黑山所在行动民军团队，民的西面出现水域。南区有个民的采集区吧的，急救迅速所及来团六百多部的团建级酒店，在这抗疫期间吧嘛说，跟着大队内部动员是电脑有。习近平去，他路前途。
1: 계난도 댕고 타지도 치바 제기 미만 만족이 최소다 균노르기 된자라 송경 댄디치의 교시 내둔나유 중공중앙 협치주기 균례오윤 계수 직접관계 종료 리창키 챙구 주둔낭대 뇌쇼유구 최접 직주 치바다 지주기 내둔 여부주바 쇼둔 튕교로 응고 치바다 집지 교진컹 인재주 강교 제대 팀다라 겐지다디 내부동구 계수 직접관 된자 오윤 탱강키 나를 하베고네 사내가기 마디에 첨디기 삼루다 더두기 삼루 댄도 동교로 줍지다 더귀체토 댄자 튕기기 닌게 은미 긴게 큰용네 제시를 치받다 겐지도 체득 튕도도 규규로 탐진 체대 치에 첩치배 튕긴 튕교로 은고 내부치 교시 대나유 시진핑기 줍디용케 진다 리장기 랑자라 시대 최줍 도담부이 레둔 속중 융유수 줍지 치바라 응아유
2: 福建行进去读书这组切的女秀有个妹妹局去的永远是特区七八所的列顿主品语明儿列顿卡准备一码的第一个来库那边为内区这个书记习近平去给客家参加了在前海操琴堂抗疫局院时操琴中国参加群组给给用推面操琴听组织的这一套南北松懈开琴囊你那么罗些人让给给参加参加了托别准备开琴了顶教抗联那么谈 现在空白的车票全部三百一十顶十难花，根据库斯姆坦，卡在贵州去三百，来根住心二百七十多万趟，龙安镇建设区专业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票 现在来听亚国主编曲新堂、新秀、阿尔维奇的动画节前的，现在杰克多钦组用前篇名册小说《罗定军民案》定居七八堂，现在杀对了电台，中国那边听着见了的娱乐堂，你这些就信息送去。习近平习近平去党的促进直接把措村党中央去现在三十天听着见组用去我先推别内部托下年现在给杰克多钦组用去测试女人点别国内国不谈三十了点内批给给特区拉达的采取了规定定色当华现在这些军区全用内定色的当华现在查下了陆军人心去重建托不谈陆军人心去普军用华的规定当华借钱去让一定你苦了谁不参加南修看谈来给不看来三对七看谈你这七看了就女的就是新月不谈三对金女的七路主角学习也可别拆的就是新月级电脑局你都你说这样的路也可别拆去参加了这下个图片中国参加看我看新旧所以原是成立全体也可别拖到牌松土参加了这了家就是新月我让你查个题听我托俺去错过谈俺去结合水部离落在来地来家表的亲不难我心谈估计亲不难我心情被我进去给予。在地心就切白了你把图你听了东对配不谈刚才开始切配不接切口。他这俺从你怎么领托落国会继续给结合水音频你把图俺去落国间批解东国协送去。你都你说这样的旅也可别切去参加了这些个图片中国陆队参加筹备新旧所举批评原是本德西。下个图片的你实际引来新贵人全部贴穷。下个题参加了全部用了往我行事。我让你我来北京前部参加铁公司云县美版的设计设计车的中华美利给乐器加大人工具用化的让你给都需要来给所比较信息送去。记者书记习近平去。这块儿三百，现在三级塔，推来普久的去，每日。

0: yinbe gangza te sedun dingsab nangwata. Nganzu tongme samdun namyang gyungyungda tunne la dine gyegab la chinnin jewa, nyugung la dine gyegab topchir donggyuru gyuja tepchung. Nganzu Xi Jinping ki tengzu gongba niji to chakyu gyungyung che de zhongyang kile ki rumi dang yinbata. Gyegab ki tuyendo genji zhubi chepsi ki rengsi toda parasumdo lo la tenpuro nge de dengge ni ki takju rengsin ki tunnin la kuwa dingsab lenbata. Songyong ni tajido toba chegu. Jijab shuji Xi Jinping ki songshe ke jingi gongdun te choyong ne zemling rinbe leja ga zhuda turab sarbe gyegab chenbu jikje ke jing zubrin chebe ngujub gu shusu gyurba chegu si songyu. Gyegab logja Zhejiang Cixi chonggele logdun gongsi shepshu dine ki digu ki jingli Qianhai jun ki. Jijab shuji Xi Jinping ki songshe ke jing la nyenbe ji ngarang la 规则前不提拔的,心术家切入轻松。中国空战党的杀心电白国际部,安祖的心里,南沙拉沃的局部德部,军队入的人不穷于。日主给白切托尼洛克的盲部的,推长车动盲部这一位,洛克的车王盲部准心于。安祖习近平给登祖公白你这部,军队啊,习近平都遭瓦出部的,满足协助丁色主的,恰具恶了电呢,党员及跟着老林打部的。
1: 落地读书来结束北京人写送业。中国行列鱼缸重庆乌龙仙女山一浪鱼缸给党支部书记胡晓康去。集结书记松县里是江人物的广东顶设备安卓的顶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
0: 이지 된도 동화다 모두 배답 제대 뷰리기 문제 십수를 띠니 유미수 퉁기 공배다 법아 추규라 로람 제주 인시 송유 직접 수지 시진핑기 송시의 개진낭 중국 공대 당기 균제 미바라 의동법의 제지 삼미제바라 뒤투배 토드 발숨 초기 표준기 개시 세든 띵섭 남았다 땅용라 니바도 제규방아 일랑자 사슈티 뛰어난유 직접 수지 시진핑기 안주의 등을 살아봤다 송지 제대 당기 표준 개시 균제 미바라 타베다한테 당기 무보다 가도 초와제 남야미 교바다 토다 바르숨도 사뛰기 뉴바다 공부 지슈 덥쟁기 뉴바제 침부 댐바 제규 중앙 토담 킬레다 중앙 토담 무제 킬레기까지 레지보다 레수바츠 직접 수지 악주 이라 댐보로 응해봤다 장우기 개능이네라 시간 소대 중국 남배 팅럽젠 조준라 구디동배 경남 서베토 무주 배덥 제대 뒤럽다 미망라 오농 매규배 제지 서바 삼미제바라 뛰교시 송유 중국 조리 조배 수주디 당 심주강 경유락제 디네기 조리 왕小燕기 직접 수지 시진핑기 제재 침부 조바라 북삼라 땡교받다 자샤 야기 동바라 배준라 땡교시 대나유 전제례 뒷바식 인백은에 안주 땅조경다 천십념제 띵섭 제배 시제랑자 덤진년부 제대 시진핑기 등조 공바 라다르 퉁교 치받다 양답의 시중 제재 따와 죽받다 랑린 따르와 가제 디베 라제 가우드 추 당윤기 동린 비상 뉴브 뚜비지 치데 촉베니 치니 섬로 초직도 동왔다 뚜슈 초직도 지데 천제사 뚜라디니 멍조로 응외수 펜부 중교 시송유 계급 주제 촉베 뚜치 계기 룩동 눈슈 추구르 촉베 조자 연린 외이 롱아젠기 착구 중업에 고죽서 서바라 랑토 튜니에 소바식 인백윤에 내 직접 수지 송시의 개진기 공둔 롭종달라 따라 띵섭 제주인 뷰제 도배 공비기 랭게 앙 당부로 당부로 미그바다 겐지 조보다 랭겐 조보로 미그바 초보다 락당 제대 라제기 간에 티베 망와 모두 개세 도바 제대 계급 진비 망도 땜부 족지 튜니에 수배 도표 용조 리기수 비주 인시 송유 중국 치동 낭쟁유가 간수 신진 연락유관기 당지부 순배 수지 량등기 시주정신기 무제 레군기 시림 당윤식 인백윤에 나랑기 직접수지 시진핑기 송시에게 진기 공된테 정지 레둔 약부주배 족다미배 교수수 교류대 무제 협슈 톱촉배 정신다 덥디 정신 사미제바라 치루 단대 무제 퉁공대 치주원유종기 길에 충제다 치 충제 공배 조심배 천재 사도 길에 장도 공배소 개공소 내민강 단대 시주정신기 무제 협슈 tibè di lan nga ngu zè bèn zhù na lì bà chè zhù yin xì sòng yu. Zhong gu zhuk zhun zhù nì bè hua nèng shì dào wàn nìng dù lò gàng kì nìng dù rìng bè cà lè gà gè yàng yong bèng kì. Jì jàp shù jì yì sim shù dèng bù dà mù tù bè dèp chè dè ngì bà dù mì rì kì lè wàng jì dùn sò bà zhù gyù rù mù tù gù dè dòng gù xì nèn dù nà yu. Ngàn zù tù yùn rìng bù nàng gù jìk lam jìk nyam zhùn chì gèn gì gèp dà nù gùng zàng bà dà lōk shū jī mēng shī jī gui zhūk zhūn sō jī kia gōng sō nyam lē tēm sīp gyōng gyōng chē bē ngān zhū pī zhūng lāk zē tī gī gāp kā kī mī māng tī bē māng wā yā pēn bā zhūn gyū rī wā yu jī sōng yu zhūng gu du nōm zē gyū sō lē guāng zhō lē zhā cē yu gōng sī tēng wē jī shū jī hāng wē guō yī jī jāp shū jī Xi Jinping kī lō jū jī gīn jī kū rū pē bā tā tēp jū jī rāng gui tōk tā pā rā sōng tū tēm zhīn chē gui xī nian dū nāng yu tū rāp sā bā rā lē bā tā nū gyū dēn jā tā Ta nyi ki mikzai ki tabju langja ra shikde, ngan zu Xi Jinping ki tengzu gongba, kyo yong ne lopchong da la dar cha ju te, jijab shu ji Xi Jinping ki dunji song xie ke jing ki gongdu, lopchong da la dar dingsab cha ju da, song ji tamsab che de, tog da par sum tu, tong me sam dun da, lenge, lo la tenpo rong nye bata, sa du la gu di dong ju ta yong, tabju ki ding shung wu gyun gyong je che de, nu gong ki to boro, reng nyi ki la do tambo ro zing ju yin xie song yu.
1: Diga le ku ne bi wen ne cu, 到我准备在国人节前夕，也是积极抗击总理李强起，毕竟图中国的集团参政党委的批评，南美毕业总统恩戴特瓦塔接政党委时，李强起，南美毕业尼，阿弗里格领土约别中国若得开心实行，前九年主席习近平起，总统钦点马塔接满那天，也可以被指望他年内二月定十度冬具体特区起七个三百数据时。 中国小企，南美毕业出党领土，随军在出台别动画谈，平均解决了点不起盘。牛从谈孟西组军，得来冷农，没确认所提供的南美定时不动画解切的，一边南街二位也不特别清楚。去年半，南街解措所，这些话团结了老年人兄弟今天，却看起团我们充满进入了大的解决了各地动画谈，可能是一部全国全部系团结后大结果系数据。 恩戴特瓦希，南美毕业初期，中国积极在对了技术采取多学习谈。中国初谈，编出了牛从谈、行列、德列、蒙西组军所提供书、两面切盘。明确人家给别人定时的动画，充满热烈的兄弟结果在前的南美毕业谈，中国全用特区两面肉的直播的，纯正体外忙活特区的国际动区，日过七星月七送去。吴正龙接着拿学学。
0: 这个礼物呢，别问你出。 抗日的元帅曹锦基曾总制作《听你不听》在国人的记录《北京图》工作前夜，中国中央七十九届军委、第四纪检委的总理熊八丁学祥制作了修改马赛松下家南岳。丁学祥给退了设备参加下下了陆军人新级重建拓跋的陆军人新级普救重围早晚年陆军习近平给苏西南岳党中央给确定日志南瓦的习近平给退了设备。 中国解决电台制作人路公布，村里的屯别组织列中国协议。按照提出呢，电给你的特区人新的屯营了，可把定时不连吧的，都是些切入动画，萝卜皮电都动画，松江你土不接切托，党中央给参加下下台南外各地卡，屯局切入了同镇列把的切的，就在土白参加人数让别了，各地各不动各协送有。丁学强去。 蒙西新州了，熊林街头，现在几个独进组军的蒙西电头党的，开始杀对人心的、杀老人心的存在重建，军队啊，拖把切割。借用的蓝水沙巴的电梯，就在拖把现在人数上边了，跟上七八的，卡确不是特区铁脚军用切的，刚才对外了，这些高度没得也不加固。两支空白了电呢，现在杀对的损修的归属切入动画的。
2: 现在杀对的扩展的吞列各个车队，不断吞不切的，老鼠的现在的西点没得空白了，西极都各地动过。没得人力的现在新住了南北进不得，城市北端破旧了，车队切的，城里西多的现在搞多了，高速动过些南端南有。丁学祥去，党中央给原始本家作用了，才对通进能够越进，密密麻麻做的什么呢？抗日的原始内部拖不有。 原始冷路俺这边推过长途动画的，原始列点的热瓦年度动画，原始的小修的，他们也不七八节的，原始南北东北这边列不拖不起过，抗日的原始。
0: Tsendi kebe nyingdub tabi tongwara niti chebata, tsenship kikane huda nga sede, tanda mimangi ngakchu samu chusu su mitongkyu rewa yu jesun yu. Chuzo to, tenshu shangi chenjagang tsendi chagata, chenjagang shunyu tsendi chaga, guanghua liye che, tsenze chaga token che ki tumire chaga che yu. Dingzhong li da, uwei hua, wangzhi zhenje, chuzo na shu yu.
1: Digilekun nebiwe nechu, 从天部所电信古戏年前的八镇街片四村雷里三队空别教书东局国企三千天到我顿别切古年七九了贴扎切一百十三千人来给密切三百点一百点你东松出了那个规制陆军堂科追部里雷里南门人女得的真最人民阶级听着四村马拉西在餐厅吃过堂规制人心气会四村南北卡级对盘你们这三队给来南卡级对盘 Tishin, geji jenzu nipa dienpe sezon kele kajik gesin cheba je zunin che gyun bashi. Samsar nang, zunin tan legen sabah kase sun yu badi, mala chargu ki guji sabah tan sezon ki kudru sabah niti, zeju ki guku sabah dupa, sezon ki gunu sabah gulung so yi te zun yu jing. Sezon kele topchir tan lesu tongyuru gyabgyur ki sezon leri sadu chogyuru tan, bütyu kongbe le chokdun zubji kudun che yu bashi.
2: Namo chedingi yangdan dineto tira pigurgin dota dineto tandal kingeni sensibo dini duya lundini hum pege tinamki sengyuri nyamda di jesu
0: digale gune bebe nitsu dawa dunbe tse chungne tse gu nyimpa da nyedo ni shu zhu lu eshi ya da shidikya zu chemu kuegi benju nyamle jik zu ki sozong lu di linzin henzo ki sotu ting sumba te tilengi ki sa bangwa du gongzo che yu Asia da Shidi Gyazu Chimu Kui Ki Benjo Nyamle Chik Zu Ki Benjo Ngui Zhen Nishu Zaji Ki Bunri Da Sozong Luji Linzin Lianzo Ki Tumi Rikji Keba So Min Nigil Hazam Cundur Shou Yu. Cundur Rin, Asia da Shidi Gyazu Chimu Kui Ki Sozong Liri Ki Sagung Benjo Shiji Jian Da Guntu Kongbe Chengzin Sadu Nyamzhi Nyamdu Jie Zonai Kekong Chimbu Shiri Mikde Beri Dingsab Che Yu. Cundur To, Asia da Shidi Gyazu Chimu Kui Ki Benjo Nyamle Chik Zu Ki Sozong Luji Linzin Lianzo Ki Gujiba Da Jingbe Chinyi Da Nyinshu Asia da Shidi Gyazu Chimu Kui Ki Benjo Nyamle Chik Zu Ki Sozong Luji Linzin Lianzo Ki Benjo Ngui Zhen Ka Ki Nusi Da Nuyu Kile Jingchung Chengzin Ruri Jimjui Bujan Jie La Jingbe Chinyi So Dibay Chumze Ki Yikze Chula Chujam Chungde Dawa Jukjibe Gujibe Ngui Shiminbe Chundaru Buidu Sozong Luji Ki Chumze Tungyuru Chaji Che Yu
1: 这个来库那边为内区一人研究来库及这个年内区别化的行呢一人去不是二年度罗汉去他国的萨空所萨加忙不如您的二里马给这个破一把是一人一次蓝三级数码去您的三家变天第二部的主片动前的二里小区阿西亚努马的月片归动村村的内堂提醒九点多那边看马电视的东地当月间就把是 一人及其支部采购年三家变天二里马期电信别出租西部西部街一人来走过去把了各档差不档的谈走过去你们这些措施责任谈一人谈二里三十七天只有团结来给月间就有把事结果部引起的那边问我的初中一起公司采购年年数贴不着钱的二里谈一人花了母体马家别忘记花了母子错嘎度出现下东突破请用途逐渐一把谈错嘎具体
3: 不是错过呢，开车费从天出现起，甚至只能片面所交的那月间就不是。
4: 三个那么错，公司上有的人就学跟班上他们那的人际问题因，李先生跟我讲，到我这里来着。妹妹大姐去，俺就老爸了出几集。妹妹不几集，俺就老婆出几集。出几集去，俺就出这两把钱。长途不便，这就是。
3: 母亲选择两把的钱。米奇奇这样是江浙切磋。
4: 两种人的转弯，硬记点点，养成习惯。说出康熙去，语体闽南，用我去。米奇康熙，经济也简单，推门口边的，中华米奇奇，所在南山大，独秀南山，热湾南山建议。

0: 탑리 당 젠즈
1: 비리탕 냠레
2: 시디탕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4: 점링기 티링 카상
1: 싱글링게 공캄사 샴르 점링기 티링 카상 시피엘리 젠 슈구히 텐티 레젠키 낭튜엔 소니 로규 제시르 진티 년도 윤토 동괴 시베고스탕 점린 폼페 강제보류 덴도르티 중크 수준타 카체 미투페 규긴 강인 시베고 사용 뇌즈트치 웨네수엘라 유페 치르투 중국회 튠지 로지키 간엘레 드와르 체베고 중국타 아우스투르키 탑주 로데 저웬낭튠 균체 미바 푸숨 초수 단위고 중국타 레디미링키 므유주 냠레 캡콘 티웨이 양바타 진바 티웨이 토웨이 조수 개기 단위고 콜리시피 청진 변조 속진 토 중국타 지게 냠레키 지투 첨부수 배고 소히 샴르 팅디 리진키 낭튠 십트남 센조나 Long get your cookie, one key, down to be a seat, doing a key, tinky to Lugo some jump key, mended tear, Samu, Kusim Jokchin, Jarbian, my getting looky, Munsum Zeminga, Don't call it Zinzu, Chippy, Moktu, Chor Yong near Lampshe, Don't wear Pujo, Gawa get at hand, Mugsing, Chak George key, Ludong Chimpochetti, Jago Moktu, Lubjin key, Gekalandi, Zermin key, Sidi Chi, Noob to maybe a leggy puke. 听言的说, 特东亚, 明人土色心, 年代者亚, 阿心, 南人土科, 陆居乐乐颠簿的一心, 西德的人民级别团层, 开前帖, 某处期, 明纳, 拉天铁骨组织, 加边一律角度期, 西德自称极度局地, 马街人路三片, 卓兰托, 母土, 短途巨星于不堂, 年次期为恰去, 日盘人不解体, 某处期期, 给及之人, 古典落别, Hamsim, Marching to the Hue, Newelodina, the Sung Yixisum, so to get good meat tea, Jarbian Jawang Mangzu Dunki, Sishun Le, Buzi Yupia to Zi Chersin Le, Trinjam Che, Nantun Hajan Tetsi Way Chersin Tin Na, Go Sung Jungu, Shukin Ki, Bawat Han, Swenger Chirton Ki, Twinzin, Cho Yong Ne, Mibaso Hua, Tishin, Parku Rinzin Ki, Maktun Dopshu, Nusu Yuku,
5: 撇给东西去团成水去天天接当起戏剧力力切不起早晚那么一盘加边起耶律角度起蒙住几起这水起清个烈即个起绝地叫用你拉天盲团监督局会念起东冲切不起干事第六年东京持续作地罗教局国会罗西时
1: 长电器持续提出加边马街人路期进入业主了就是年不及去文革最特别为路局期电视端托加边业主角度了缺失期三百不怎么样没牌天里多地恐怖人主期取西定地给及沉入堂每日期长电器他在了采米托这弄其心血
5: 陆局期文人考察堂长电器陆局大湾美巴士体其中期几个尊素堂卡点脚边生区年规级别牌给南托超越年没本家给他这时期清洁多年其就说想看这部堂本家士体正规级别牌去加去南宋给多年
1: 嘉宾给业主交通给规定动物的四句干部立即接不起电内没音牌。我是你去过于人前行人不行撇开动物给各级特区卡桥西音部热住抗力穷于不是。提给图马给人路若浪甲别南西堂一些堂西的家族节目区拉两生生所谓汉森文学。 第二天，一些业给客客客，迷茫给托孙每期特米汤，给及基础期年的米冬特米图口语不是。第二个嘉宾，马给人录起浪费，读书不起为珍珠期，一些业给客客客迷茫了，回家测评随不马塞。第二嘉宾任意来向，马旁边中正年不，两头就去。 我去美容特通人头送美片，给的嘉宾去业主角度去让对去煮汤，让拿着东西没几百。六月去记录南美汤，是的偏巧前不了夹别切的。我从啊，拉杨木竹龙月，朝去去龙南头月去。你把图拉杨六月去陈西汤，长顶去独住贴的南平特土美别内所龙一时。提前路过三百多起，多生气，眼神冒出去，腿心全心血了。万平接着点起，地球起，路过去更多了，帮不起个月。路过去大山地大起，感觉没变硬捏，咱们去没那么了，决心不提。中国迷茫起，是的松江这边确实你特别大点不烫，多数康熙期间冒出几个个几只龙，固定路过点点没水了。嘉宾们给人录起，那天咱们去给我滚了，那次动作特别强，就没事。马给人录起，没人面不改成吃不汤，某处自己是的人了，人龙级别，严格吃去继续饮食。铁大肠么，记录他长点起，三强精髓短途，短途让你吃。你都你去做出了而且他看到他莫小区怎么连旁边顶嘴真多起真多的在长安变形于不是莫小中国这边刚才不留入卡他顶起真多的前面能出面面我应该过了视频我团团在他让在去系列出片中国入卡时叫先行年让其子女我们行于今刚才不留真人能脱把东粗顶起不烫中国六十堂中国团队的结束所女秀短若节的推木托孙秀堂三对的经验刚才不旅跟踪十个是相约不是人女人力这就是

0: Kese lamthir jomi tupse nganchu kya gowu gulmi si ji ju yupse. Yiren ngen jor ki zi gengi ne su biwar sikwi na. Yiren chakche bungti khatamu an biyi zhungyang ji ke buhi. Ngen thir seja biti eri chegui le semta zangze ki yalien lo gyu yin si ju yupta. Yiren ki su bi cholam ni numjin chu sin ta. Cung zhu huo er mu chi choka gyu pi. Den ja ki cholam bai si yin lu ju yupse. 因此蹉跎从天恰巨熊团看起在多年的客当地年天和尔摩西错开居格明明能出切归破月解决多天里这些天出罪你去责心那得客当会错控天出现了切归破别团建松不天应不是 孔塞森格鲁念着许茶 샘了天间的母体 七日里前 先不能先叫那说
1: 地坛尼 키랑기 수저 딩규
2: 바세강기 전이 앙다디 시비는 규제튼유타 시비르기 체진 세부통투비 로데부낭초
1: 제무디 잠바 차당아지 용잠규비는 디타니 앞인도 여시 디타니 키랑기 시어부어도유
3: 시에라 주베지리아 공부갸뼈비니나 치진 로지 용토그지
2: 내가 두디 잠바 강고르 시비는 류중 용외마체 탄도야 랑고른 가비니즈레 유토그르다
1: 디타니 키랑기 차나유
2: 키니 이와치나 튕구 양갸르 피쇼 동토
1: 기고체제 롱주 양스체나 디타르 편도 첨부여시 디타니 튜타 남바구도 토낭 차구베 차와시기
2: 류중게 강람 원장기 주시기 디구기 코리오 나르레 야도 주지
1: 디탄기 중고 나조 창매 냠토 송경치

0: 아니요 제기 로 총초 되는 거 저때 야랍 접전을 다 뻗던 거 주대 가 전부 했고
1: 오마시 제티 그거 진짜 저 그래
0: 대줘 말해 빠나 니 호주 총초 되는 거 저때 아클리폰라 법조전에 야무 주대 오지
1: 오게 아클리폰가 까진 베타 제진이 초하다 니르 친구 로쇼쇼 시바 진라 로란 시저 디시더 저와수 로조 시지인
0: 야몽가 너 드나 나초 참미 아쿠리 폼키 로지 쳔제가 마마라 샴데 주위 라나 미비 주엽잔라 로브정 샤지 데레고
2: 로정 초보 점모 여다 천안자 다다 니심빌린 첸티나 베종롱 칭닌 칭리콩 강기 롱칭자 시빌란 이치빌린 첸디시 ngaji-san-chun-yin, chi-chi, du-tu-do ngan-chi-lin-chi-nyin-bar, gas-shun. Xia-lum-mun-tun, ngan-chi-lin-chi-nyin-ru.
3: Xibi-zong-yi
4: Xibi-zong-yi
2: Lochong chobo chomo yoda, dalanga sibe zoyen donju du chon no, loma yi hi jinba yi jibi, kyudung sibe ga zoyen jen donji yin.

0: 워거니 캉키랑데 로인 신카 노는 뭐이 들린 제대로 쓸 때니 고아디
1: 세세 워든지 고쇼 아 니 고마티 고데 챤이나 워캬니 데 모기 도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도로셰케올레티케 하파르타 룰라 잘라 라라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도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든지 인도 레센트 오마야모 요스케 데 간초 이크르니 난다 조타크르니 수준크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 상기히
2: 워레레레 롱팅 카바송야레 징가 마히 초드드노 무기송크 냐뻬 예히 돈나치닌가
1: 오레 다냐보치 렌야
0: 레레레

바다 나르즈 젤라시그레스 아 룽니라 모모 바다 룽니 히비가다 히르체 바다 땡지 대소라 로조시 바다 땡이 아니 나르즈 토그레스 아니 히랍 대소 때 나소 디준 그 초아가 트레들라 땡이 라렌다 순저시 바다라 땡이 아니 연이다 나소 그 마세게 놓았다 펜손 소비가다 전지 토그레스 펜손 소비 전지 토바레스 젠제 대라 땡이 아니 신만 그 르바 탐지죠 아니 싸완다부터 아니 얘기기 좋아를 때니 아니 권전성 뺏으시기 봐. 자위찬이 얘기기 좋아를 때니 천이시기 봐. 아 자위찬이 얘기기 좋아를 때니 계속 때 똥기 봐. 아 자위찬이 얘기기 좋아를 때니 계속 때 똥지. 아니 냥선 내 봐. 아 아니 전성 뺏어 나서 봐. 지그레스. 어 대인들 권이나 라바건지 연전지 리마나지 저스야 돼. 탁도니 얘기 봐 있나다. 아 되니 얘기기 좋아. 연기비기 전성 라보데 왔다 되는 길 통두스. 아, 됐지. 되네. 혀지 님 맞지 쳐잖아. 아, 아니, 좀바 단자가 침대가 놓나? 자위찬이 아, 남바지 라바다. 쇼로 그 지지. 되니 해 봤어. 제대 왜자 대소로 판 취바이나. 실 난저 그 지대 그 지니 있잖아. 난 지대 그 리바텔라. 아, 아니 그 지대 비 그 리바세야. 아니 지대는 디비 그 취지 리바세니. 자위찬이 님도 보지 했나? 아, 야시나 그래서. 시 초대 봤어. 단 지대 비 그 리바 거라 단 난저 조리바 아니 소아 멘지 그리바 거라 아니 지리 아 아니 니루 그리바 아니 진저 그리바 근데 찹스 그리바 반조르 그리바 쇼초 그리바 마데 그리바 상카 그리바 로지 그리바 라소 바 나르소다 리니 그 남바 진이 주여 바 대도 소마도 자이 찬이 해 야바이나 니데 그리비 콘스토 바 근데 추지 그리비 콘스토 야바이나 아 근데 아 남바 산지비 그 아니 그리바 다 대마이 바 그 쇼로 바 그리바 다 쇼로 바 그리바나 배장이나다 아, 자세 지루 답을 선방이나 리제게다. 다때 많이 박은 안소 아니 얘기 지루 아니 같이 지루 나서 봐. 대소 소소 소소라 라라 소소 그 지지를 봐. 여봐. 다 융 답을 선방이나 담비 노래 나서 봐. 만보 여봐. 대비들이 지대 비지 봐. 지지를 봐. 니 코스 여봐. 단 지대 비지 봐. 얘나야나 지지를 봐. 얘나. 대소 그 예마 짱으로 보다 강나 통도 무슨 아니 얘기기 좋았더라 통도. 짱으로 보다 강나 통도 무슨 아니 얘기기 좋았다고. 대라 두대 봐라. 예서 그. 어 얘기기 좋았다 보다 두대 봐라. 예서. 보다 된대지 연바 연자 아 아니 기 강그 토들 옆이 지용 간대지 안서 신대 여바이나 때라 용기 바이나 아니 토 담번이네 치르잖아 아 아니 아 다 되게 지지지 아 아니 이게 그 좋아대 아니 안서 야버 지그레스 야버 지그레스 대한 안서 베지 기 토도 옆이게 땡지 야나 용대소지 야버 또기 바이나 아 아니 안서 베이는 마히 탐이다 베지 이게 그 좋아한다 마히 탐이다 어 되게 이 베이가 로당 이제 딱차 다주 당지 나야라서 버티소데 시가 미기 데라라리바 아 베데던라 아니 자이다 인라서 버티소고 토들 예비가 토모 마인 바거다 아 용대소 이제 난데도 찌셔마 야보지 또기나 아 아니 자이다 인라서 바 대소지 게이게 이게 그 좋아티 시지다 하장가 아니 같이 먹어 보지 자디요 같이 먹어 자디 다 대자 마인 바 아니 아 땡지 츠 저자 바 땡지 인나야 아 강 저르지지 게이데 야보지 마히 바이나 아니 데이터들 저지하게 비그 리그데소야 아니 자니는 또 테메다다 아 자니는 또 테메다다 된데 이바이 이바이자 게이 저자니 모아히나 데잠지 아 아니 시리 나하 마보지 통이다 미정당으로 시에 그래스 게이 저자 마보지 히나 아 아니 리그다 리빈 난다 데자니 마아지 아니 나르도 지네시에 바다 데솔라 로중시 비그 아니 거기에 치다 바지 거기에 치다 바지 와다 된데인들 다 띵상 찬이 쳔바이나 라주 챙리고 콘스토베게 다 진이 지선 다 대마이 바게야 다 로지리 바다 아 제자리 바다 상 생카리 바 상카리 바 쇼소리 바 라소 바다 아 드니 린센 타이 바요 어 띵인들 대소 초마라 야보지 용기나 대소 양마지 시기 바이나 아 아니 대소 강한데 유피가 아 아니 게다 이게기 좋아데 아니 마히 탐했다 어 띵인들 게이 대처르잖아 아니 징우텔라 유피도 죽고 담으나 거지 자리 is what they did then gong dang an zong de zang ba dan jia wa gen la ba gen ji yuan zhi ri xie ma nan ji ji min zi jue ba gen ji yi ge jua xie ba xia se yan de zai yi cha den de chuan xi ge zong de bo xi ni nan bi la ba san da shu ro wa ge ri ji ye ten ba zha ren ma do le de lin pa qi ya ba yi na jia xie xie ya ba yi na da gong de xie ba nan yi ji nan zuo le ji yong ta yi ba mang bu yi ji den de yi du de de yin de de zuo chong ma ge zai de ni yi man ra bu de ani 아, 대소 소소거다. 이게 좋아들 두대 받는지 리스. 띵들 딱 가서 봐 봐. 네 가서라. 아니 라바 건지 연전 받아. 리지

야 콘드나 바자자다니야 세보세토 카마니야 르시타자 유주다레야 레타슈타로 렌게이야 도타슈타로 토기다리야 고제토바 다이트야 타올레기 리마다티야 니단드르무고 나소나야 토블란데다 메리다페야 야고포히랍 단드르테야 나라

0: 谁当公家丁他们那组党你当旅游协助学那么党
1: 你是丁出了你是绝太所地堂浪顿林清的你来
0: 大大辛苦出笔来进的呢北京龙庆年轻来空看给龙庆家地堂浪顿协笔来进的人
2: 生天人间，公款上。前两本我就觉我这电商蓝图给林先生就告诉去，我听的林先生就做选学跟单白也没。第二个林先生呢，不要让小舅明白讲个明白个点里面，不要就说话里边用到送这些呢，小浪电视就过了，讲的第二期边这块就就这些哟。下来是陈龙电视了。
3: 明白 KB 中毒家了，电商国际单林些。大大生意办呢，看给龙城街，大堂蓝队一边领钱呢，明白开办了，跟着大林西边，没啥领钱人。
2: 给搞的你们了，公关上，
4: 公关上，
2: 当这个南区初二出头节，虽然干这点呢，让个大堂的平头也没得，初二比就能干这点所有呢。
4: 那是，当然说，别个初二吧，弄了，但你们大堂的那个哪吒。내 주고는 자 될 님보 여서 여러 곳에 대한 전화 매 제좀지 되나네 전화 될라 되니 더 담보시에요 더 담보시에도 될 전화 춘주시에요서나 전화 될 준도 줘봐게 전화 준주 섬으로와 준주다 되니 준주다 되니 두고 전화 두소소만로 된 내가 전화 섬이요래 다 되나네 준고 전화 줘도 다지 남준아 준전 차냥도 여러고 대단 저와 여보게 다지 르게 된자다 대탕단 저와 여보게 된제 거르카시지 송교래 배 차자비나다 남준아 주 자던저도 치르스나 내롱 제니 전배 다도 방송요래 내 롱진이 내 롱진이 저 내를 막이 롱진은 두든세 전화서 예송요르고 디노 내 롱진이 저 세단 전화한테니 다 내 롱진 제니 롱고 하고 니네 대 번호는 조지르고 두그 전화면 저 곧 두그 남신 조아리면서 가서 진짜 뭐 좋다 말고 된다 인사도 세단 전화한테니 다 롱고 번호조 희나 조지르고 된다 인사 내 롱진이 저 세단 전화는 전부거네 남주 제문도 다데 내 롱진 조아더니 세단 전화한테니 상상전에 롱진에서 내가 롱진에서 본 거래서 아니 늘 팬바도서 렌저로고 뒤쇼네 어 던저송요리 찍대래 니네 내내 다동 맨저 렌진 저부 상아 장제요리 내내 직 냉한고 치들 다 메카게 룰 따죠 배차에나 직 아주 내염도 좀 나보 그저 깨다는 놈들라서 버저르고 대기는 아주 다다 직 저스러다 저 깨다죠 요르고 대야 드는 장르고 뭐는 냉한고 치들 대탕 치들 드는 주보가나 다 되니 갈래 갈래 시를 진짜서 단전 줄 드는 재미서 더 당보 아주 그 저저 상을 놓는 데서 진짜 재미고 냉한고다 드는 대송 치다 대 갈래 갈래다 지출아 반줄 줄버선주라 드는 재미마도 저단 저렇게 아주 쓰면 저 세라 소바된서 아직 진신이라도 저 룰은 창조도서 내중 근거다 대송던 저가 이봐
2: 이게 준셔라
4: 준셔라 준셔 되네 다른 준셔들 배전 안 되자요 당아선 좀저던 저가 이봐 그리고 대송 점 무슨 윤바다 수사 주진 매 풍보다 개된 신절 열근 증조 방송이래 대배 최송으로서 대송 점 무슨 윤바다 저도 뭐마이나 대송도 집어 줘 초초강로 그는 주전이 된다 태섬 요사 주전이 간다는 로지 말이스 아니 무슨 의견 받아 줘도 그 말되지는 따라서 봐 마두와 마두와 저거 따 따고 선다 근데 현지 말스 딱 하긴 뭐 여러고 아 된다 인사도 따 무슨 받는 현행 말이스 다 든지 좀 다서 가서 쇼를 쳐고 오신 것은 된사다 좀좀 된진다 뭐 뭐 하신 거고 된지 있어도 지 제니 랑코드 여보여 봐 요새여 봐 니네 랑코드 그냥 칼로와 되지 냠냠여 봐 그러고 뭐 겸바존이 다 냠냠여 봐라 걔들서 야보여 봐라 자 야보여 봐 된저 송스 다 간조만 주지 던저 던저 셀런저도 다 공허 계신 거 삼산저지 되네지 않고 칼로 라케메 봐 라자메 봐 랑코 부체메 봐 된저 더 만져스 다 디쇼는 남주조 단저 주생조 단저 맹코르조 단저 수말 고초르고야 그 된자 가르치신 거 다 나 송스
2: 디딘 드니까 송절을
4: 송절을 한 거고 되네 개된 신증 약근 증조 반조지데 협차부 담아 송 거고 배차기는 야간적인 개발되는 만로스 야가 개발돼서 소소차 남자 못 봤는데 나서 뒤가 손도 사도 많이 되네 개발된다 토보자모 연대네 실린인가 요러고 사오
2: 사오 된
4: 양살린인가 요러고 되네 군간적인 생각제를 만지스 更看现在这样的，现在说咱弄个，觉得说那些穷穷的在的，吃嘛做，但是现在是吃吃吃的如果，等你现在
2: 了，
4: 吃完这家，等你现在咋装着这点儿，但你不按着这在的，等你现在把讲，现在讲在的嘛，现在吃吃的嘛，少得了年糕如果，等你等你银行的说吃了年糕，休确实些呢，吃了年糕如果，等你现在给点薪资，也给人做帮，多呢多呢，少的多呢，难打的是。
2: Ndona,
4: and do sat Yabu Tagores. Sad, drawn a lambda, lambda so can rego. That is on chanting to every coat and rings at Kahin Rogo, Hun, Mursani, and lunch and drink a rugo, carp, anger, monger, Yana Yagandaji, and a cha chabalas of a chandu, landes, ganga, mongalas of Kajatin Yawurgo. Temo, Dunchin, you taught Rodinshas. Temo, Dunda, Drumashel, Mandros, Dunda, Chimbo in the Miss. Cassi, Dunda, Chimbo, Injimujin, Rogo, but then in Robat and Yam the songs, Rodinshas, Jordan Demba. Then it takes Cassi, Robat and the Mina, Ubalas of a talk. That you was. Mandarin, 电商他前了每年吧，某某我如果
2: 给
4: 你落群话的时候，小人抢救。
2: 现在几
4: 浙江那时候，等这个最那七座如果浙江那时候能住如果，等你前江每年没做单子，等你搞些小人抢嘛说呢，弄了老远的卡巴那时候了人，老年那时候打车子。等你开些样，来个等大个，如果老将怎么等着呢？老将，伢那来个怎么呢？开些大怎么这么着等着？这伊那开些怎么不得做？跟钱了之对，伢儿做得过？钱了么？伊大个这把钱那怎么没？我这生意怎么讲等于？真的对，等着子，但钱了这么努力个公平有吧？等着过，等着意思的，伢许人那钱了嘛？等的伢如果的，可能钱没做就得你苦了读书人多啦，你苦了读书你苦过了的，伊那伢大个是钱你苦了个读书大个没得送多，如果等着伊那七十多个是呢，钱你马路做。别觉得了，十年没了，第一次看啥子呀？你个晓得？等于是他三十年了，你们你刚从嘛你的那永久嘛如果，等于是的，小个什么都没赚到呢？等于起码就是一十年苦命了，等于小个什么没赚到呢？你看就是二十几的看啥子去？等于你过来是，等于那就是，等于老板都去，然后都不是两个作为都那么简单，你不没弄了，所个作品起码同样的，你就当初弄不人就是，你把你弄弄进去为偏上有的，这就是说呢，你看你苦就没了，你们光了你苦就去。对，做起话，读书完的就能说个读书得了，你光你考过来是。等你每个等了说话，跟你这边呢，就热热的吧，热热做个嘛嘞，穷个日子那么，穷啥个日子得了呢？等你开始成都张某娘哎，别讲那大清早那的没写完了说话就，等着娘哎张某有的都有了过，我听说了，你们可能你可能也不有了是。开始那个刚刚张某有多少过？等你六根吧烟吧，等你六个多不了说话，也不没得吧，六年拍的吧了说话，听说呢，你们可能都是你可能也不有了是。
2: 대
4: 바표바게니모콘레데니자모니니게마레스데데상체레기에나다니모콘니지데야보요레데니모콘니지데나두수레마다송형고고두수레마다스파야나추조체갈야마게바야휴레나까마쫑아스니휴스덴르므스니모콘라두수릉보니죠마레스니게표선나지므스두수릉보니선데베긴라소반페체라소반페샤자데니네게몬보지체용르고뭐니모콘니지데덴르르지조고
2: 데겐피크소아르비조는니가쇼란세데근데다
4: 내가주는언제나지리되어래내가내가그로버드정화기타지루그난소르존도세고말왜대소라지갑대조탐래진저리서는배차이게나지검죽바야당지바다웅이르반치마장와제단그회션의감자송여래대체서서는배차이게는주보답대휴증은게나뭐또용르고또지데내가주는지리그내가내가또오는면서그로또오는말고야
2: 아래래
4: 다또도체이글스뭐좀하히르고사마사그로야
2: 레레레
4: 어디서단지지금죽바야단지바야공으로고카카공으로체글스는데전통구지르고어디서단지데니지금죽바야쇼우나가시든소까니말이스단도드니히나또지데까니말이지바데양까니말이공바데양까니말이죽바다야나마코바시아지서요르고코바죽주 대인데 티콤 죽바 야당 레우다죠 죽바
5: 죽이었어
4: 그거 이제 대소코 내가 그 룰 펜도 여바린 거고 롱롱 맨주 존저 배차기는 사마 마기오 받던데 리에버 가서 야쇼 오르고 제가로 된 야쇼 오르와 틱쇼도 가져 말이스 야쇼 지고레스 쇼도 고레스 그시다 주말라서바 다 롱카라서바 마기오버리온데 코바 마존르고 그 죽이데 롱롱 맨주 존르진 거고 주보랑 얘기 매 매바데 마그
5: 吧，每天嘛，对吧？现在那几座嘛，古人也让一个，如果看古人没就做了人个个，等于说的，就把这感觉嘛了，马库巴就去了，是吧呀？就去过了，他用这个嘛嘞，等着别人过，融入马牛进，他马有的是马小龙入过，我等我让用买几个嘛，啥送有的是呢？等于呀，马有那库巴，破了是吧？马有那亚秀，就马了是吧？马有那马库巴就等着如果，等干嘛你送有的？ 我听着啥？你个嘛的是？我干你个嘛的是？我的可让你个懂了么子？可惜我干的那种的个。我的。这个么子吧，要等着我你干么子？他这些差的个，我你六吧，考虑的要干你个嘛的是？考虑，对对对，蛮多的。等你起码得要干你个嘛的是？起码做起每个起码做多的，每个起码得干你个嘛的是？每个起码短期的，他开些深度个呢，每个起码短个。我的对。
4: 我个人做生意，生产起来呢，我力度做了深度掌握这一双呢，生产两万多的怕，我学习了个。我记得在上个东海的时候，第一次把伊也是做到呢，起码嘛，等于个呢，等于个第一时间，我两三十人就生产了，所以，等于大部分人现在变成呢，多半人就掌握可用呢，每天起码多用了个。对对，每天起码都嘛，等于个了个，每天起码等于个呢，等于，每天做嘛，人就用，等于每天第一次嘛，讲着了个。到底呢，现在我们老板起码想嘛，但是现在做不把就了个。
5: 做不得，把路都做了嘛，把不济。但是做不得，当然就打工干的呢。等你跑就嘛了，是吧？那就当。真假的，做了容易。哦，真假的做。哎，真的，真是也了嘛，做的。真的，真是也了嘛，可都做的做了，朋友听过。但嘛东那钱的是呢，他把都不老干部的人呢，等了，前两天做辛苦，他刚刚蹲下些面子，都做个那都是难用就是当着。等你开嘛当，刚把了，做不得，地震。 这样的，多个这样的，穷穷的，这抢就拿手吧。嗯，对呢，这样的账目干的，那个做这个那啥的是哪里人家有？这个准备做有个，这个那啥的说，对，第二大经营那个，就像个旧木个日子，就是忙着送，这个那啥的说，那就人家有了。对呢，老板的，见到可为兄弟干嘛家做就对，可干人嘛的是，可干人嘛的是呢，就是多多吃做的是呢，伢不的做。
4: 就套了结果了是的，伢不接了，就说就如果碰碰你个，那伢不接了，可什么啥了的，结果的，可话的说，看的说培养不搞说了，得做个怕动过了个，跟着人说的，对呢，可话的说要干人嘛的是，干起找不赢那，等着地震了说吧，用了人家有的，但是差不起来人呢，但是说王伯的说来是嘛让吧，马内总的用着送有的，可话的说碰着人呢，可话干起找不赢呢，对呢，起码不接了说吧，日久不要个女把的那没了用呢，什么马内做不当的，如果当什么都有的，可女把的怕娘呢，罗啥个女把的。 娘，他蛮那个做不当的去了，就这里你看，等于说的，他这这公修吧，亚当、支吧当，五你六吧，起码香万千千，我跟千有个平平交过之后，个强度，平交过，得做过得到了嘛，蛮多呢，弄个单买给我了，说我把别人的人用了个，把别人的可钱了，说我当个啥子三都是嘛，当呢，做不得嘛，晓得东西。
5: 是，对头，对头。但新的了嘛吧？新的了嘛，这里。我打的是什么的？那个小男子就做起来，六个人烟，给玩个个，融融，面具装着的人个，这里是对，人烟松多的那种红结果，什么是盖个罗马的是？嗯。但那得做盖上那个卷的那样，石头跟面具一路的，热热热热热送油的。那是那是。新的了嘛？大家切记，新几年的呢，不要让小酒瓶子看看，明白不让把给我给搞点尼玛了，不要就说话的比用的送热些呢，小男子就过了，讲的当然是。
4: 这边就把这里，那么是没听你讲这里是走路。这个据说，你这个说那种，我不讲，据说做的今年这，他据说的，南京人那个说，对，那么大，对，也走路，嗯，也跟对，也走路，嗯，等你打表格说的吧，那了，基本的就是那了，啊，那个所当协商个，那说了怕对呢，对着了也是有的。
5: 老师，
4: 今年这把你做你嘛，老周的想做你做，等你得学车也要想的，几个、数个、一个、两个、滚都滚没做呢，那把你这你这做呢，都着了也要学学的，等你都着得了，都着熟熟了，忙着把个越南电台，等着学学的，这些玩意呢，大家当不公开的就那如果，公开的滚都的掌握的才对，半个跟学校那些掌握的才对，弄个没着的学金本本。
5: 把不不干了，说吧，卡什么的如果，卡什么忘个点的，哪个没注意的，把点的人用才对。等你什么的说，最近点就的，你呢？卷那么的，其中一个是呢，卷那么的，包括贵的，那么的大的公司，就把这个公司在那管着。
4: 박박 그제 요르고 다 실 롱초된 얘기 바레 그 그제 군자 라바드 한좀 복건 거랬어 한도 줘 보고 이제 내가 좀 버린 거고 한좀 보고 이제 내내 깜바드 줘 깜바드 줘서도 좀 대휴에 깜바드 뼈 못 들으고 근데 이제 된소 줘지 약 보소지 내내 콤바르 지나 콤바 사이 콤바 니렘 난데 대존데 콤바
2: 콤바 좀 보나
4: 좀 보 니자리데도 다 된상 다 줘지 된데 콤바다 여보든 요르고 저는 니스 진짜 논 콤바를 실 세고 넘겨서 단데 근데 다 간데 롱초도 콤바 줘보여 봐 논을 작탑라 소바 근데 메신이 안 줘지 줘고 있는데 야는 지 된상 그 줄랑선 요르고 어든데 또는 돌드니켄 세주나 그래나 줘보 그래 된지는 내가 지금 모르겠다 근데 금이니까 다

0: 배전은 세바가 컨트롤 되어 봐라서봐. 또 변도지라서 봐. 챔바잡 되어 봐라서 봐. 되네 나다 메일라서 봐게 내여 봐. 근데 담지는 추드 내가 물어 본 거고. 든든저 저리. 되네 되가는 게 나한테 제바 여러고. 즉 차와 체외가는 아 뒤에서 저거 추지라서 봐. 되네 사칸 도사다. 남시 장할 지사 된데 갑슬라. 저거 맞으나 저러고. 다바 추드는 양 줄라서 봐. 현저지라서 봐. 저거 늘어라. 든지 있어도 다지 유든 내가 늘어네. 든지서지도 내가 침보랭. 되네 제게 다다 송지 그 제시 주바자 저러고 주불라 소바 추차디 놈 놈라 소바 주바자 놈치 저러고 소아지 뭐 다녀나 놈치 저지 근데 이제도 놈라 소바 쇼 놈라 소바 쇼 차디 파 쇼 차례다 폼바야 보통 그 놈은 네바도서 파 바비부가 주는 룰 파 심주 대 차례다 다 놈 그 니로 저는 뜻이 되게 봐도 제시 저전 뭐마이나 짬발라 소바 쇼는 세마가 짬발라 소바 다 야는 내가 짬발라 소바 근데 저는 파 좀마서 파시 근데 저는 다 간다 주바자 가서 쇼니 세서 송르고 담보 쇼 되네 니 되네 파시 짬마서 어 근데 그 고름 조지나 되네 지 루크 베킹도 소 파센더 저다 롱라 소바 멘페 저다 다들 변도 좀 보는 거고 근데 이제도 추자 차례다 주바자 가지나 군이 송전 조르고 근데 조지나 내기 망보 좀 한고 조지다 소보 그 톱 쇼르 조지다 다 근데 변도 좀 보여 봐 근데
1: 글라스 글라스 생각나 봐. 공도 생각되네. 별한 시주 민족한테 민방 보나 봐야 봐. 그러니까 되냐마라. 별 소화를 용리 띵비. 준수당 두수. 네가 전화 소주 꼴라 견적 당연시비 잡아들이. 팅디 대상 난전인지나 다시시비 농도의 차사 효자.

0: 그래서 우리 담배기 그냥 그냥 그 선우지어로 왜 공부했지 근데나
1: 나라문에 차샤베네 다 지금 신변에 냈던요 부구지순데 유엔대에서나 근처 돌 지금 강에 망고 재용기들이 인행하래 선주르디다 지네딩한 저 배배무이디 아니 걸로 규간 직수스 다구르지 잡제마 게라제 수행미다 니네 아니 이게 사지디 딱딱거라 니만게 소리들발 안티 내주순데다 다 조신다미메 나영원의 차선에 교초보다 배디 사지다 강글로 레스루시나 라비네 죽들을 막 즉 선배 나고 가손을 깨면서 그때 평유스민도 아산 딘데지스상을 단제 안티 오늘 전 뒤쪽 샵을 쏘고 전체 소스 축구 스웰 쏘고 소스도 바지기 내다이나 근지 돌 차견 야르도에다 근지 돌 문구시 도들에 이네다티 십지기 나라선주단 님구스민도 아산제 아니 루지 신지기 이게 단지 샴데칸디 쇠 멍시디다 밤에 가서 그래 쉬샤서 그래 밤에 지제베 쇼팀주에다 니네는 저 다 배우겠대 물어오겠대 다 쉰지 봤으나 딘데치 단데 나래도 봤자 먹고 제비 딘데 또 나치겠대 미세스케 메바 니네 다 벤처장 우이글로 교원에 차샤비네 개용게 니만에 다 봤던 로치부 유바 딘데 길로 기대 유지다 다 딘데 좀비네 땅 안서 세트리게 고치베 제제 직 미세스 마라네 다치마 마호발라네 진에 로규간네 유부다 니네다 로춘조돌 오냐마 그린딘데 지유부다 벨 온딘데 존샤세 지기 지가 토에 유부다 로춘체스 유 디데 뮤제 센다 제비 땅은즈 단데 베베 무요기 그래 로규디고네 셰비네 먼저 중화 미리 늪중가 좀 난게 아니 들룩규기 나가지레스
2: 나스가
0: 단다긴라게 상대칸나로야지 상상적 자라디게 긴라지랑 그 파메지 대상적도 푸베야 신베긴라게지 응은로님 바다한테 양토르스가 배뇨기 배표가 사자다
1: 나라오네 차차네 드발로 춘주군드네 진에 무기 지그딘델 떠나 제법 마세베 머시코네 잘하다 드바 닝베 리타다다 드바 지금 소농라지 쓰는 만주 드바 지금 미르기 캐준데 매 잘라 참물로 가버지지 춘주군데네 딘데다 국박이나 고자 예배시고 드바 레그메드 드바 캠파치 지치 안 잘라도 주뉴메시 단부도 잘라 반나게 주뉴메
0: 아
1: 드바이 장가다 이게 미 물론 샴드칸드 조에 조진 안에 당연히 저 제나 창문을 고르겠네요 제나 창문을 고르겠지 진행은 저 베베 드바게 무기 당구 머시라 오시라요 말바 아니 근데 메뉴도 막강에 시부 체치자 다가 소래 어무디 조냐비네 들루큐 근데나 벤처신티 로단 들루컨데나 산티넬 강에 망우체 타이네레
3: 녀원의 제비네 따트와 녀손치에 따트네 코네 망우치기 파조 계지시야다 즉각 소브레 뉴게 중개세야 되는 문구도
1: 맞습니다. 대외 장게다는 건 주제는 한게 인구닝배 다 가소레 고산에 가고요 얼마 근데 지금 문구지 땅아래로 오래도 또디 다 망시디 지금 럽들어든 루디다 다 저디 그래서는 지내다 일자가네 마 사샤자 잠디 마좀 딘데가네 강에시부터기 니네 다 디루규가네 마셰 다 근주 돌 딴디네 판에 지 야르토에 다 딘디네 마카 소레 뇌디 드로카디 유메 그네 그네 그디 유메 디게 강로타 직마 차창 지수행이스
0: 로즈
1: 니네 츠조 루캬요 마르발 땅아레 미르데 달로 땅네 주이보르나로 다카 소레 안주 이기나레 베베무이 지구 멤버 게난게무이 나메무이 텐데 망구유라 만주단 얘기나 유엽데 이마쇼고르서 말베 디겔 차샤네 단데 짐부르데 짐부가트 리에디아르바
0: 노스
1: 디게 참르지유
0: 노스
1: 두체제 달롱아다 주이보르날다 단 덤블링기 무이디 마레 유기나 토에유르지 쇠게 체시다 단데 오네 차샨 제고 갈라트 지금 얘기나
2: 天地来曾参不得年久之经来曾的三个党从这天彻底转折党年终迎接罗藏协的谢谢天个能给江苏平素拉接引 다 좀 마치지.

0: 안녕하세요. 제기 로 총쇼 되는 거 저때 야랍 접전을 다 뻗던 그지대 같이 모르고
1: 오마지 제티 고친데 저거리
0: 대죄 말이 빼나 녀 우츠 총쇼 되는 거 저때 아클리폰라 법조전에 야모지 오지
1: 오게 아클리폰가 같이 베다 제진이 초와다 니즈 친구 로쇼쇼 시바 진라 로란 시저 디시 더 저와수 로쇼 시지인
0: 야몽가 너 드는 아주 참미 아클리 폰기 로제 챔제가 마마라 챔데 주위 라는 미비 주엽잖아 로브정 사지 데레고
2: 로전 초보 점무여다 천안자 다다니 신비린 첸티나 부종롱 칭닌 칭리콩 강기롱 칭제 시비랑 이치비린 첸디시 ང་གི་སང་འཛིན་ ཆེ་ཆེ་དུ་ཏོ་དང་ང་ཅི་ལེན་ཅིན་ཡན་པ་གསུ་ཞོ་ཤ་ལ་མུན་ཐི་ང་ཅི་ལེན་ཅིན་ཡེ་རོ།
3: CB中意
2: 로청 저부 주모여다 드랑가 시비 조인 던주 두천노 로마 희신바 이 집이 교동 시비가 조인 전 던지 힘

0: 관계 롱진제 쇼드즈 자리팅 세지도라
1: 세지도라
0: 용초비 당주 조카탄 님비 로톤 용지 조자소
1: 창양다비 세지도라이 切了桌板面，金板盆。

0: 在这些边南端卡当不地新出发时，下了南端卡尼巴，香港在挖钱去，金钱阿米原点准备贵州当领，卡巴东阿西班的新入。 贵州大人卡巴东阿西班的人，近期阿米多个当送接到学人，他人多喜一年了，杨巴西金币，接触了罗泽杰仓吉卡巴东位担任的。现在近期阿米近期不出个段多，贵州长安了门前把的医生级高度七十年，学科中心比没生过位，七千里，卡塞拉段十比没去内陆县休斯顶月。
1: 我子。 我查出去了，也不么子警察下，困难做，不么子事么子啊？喏，哎，面前不就有了？喂，啊，儿子，俺你干么子从不这边？没人上去，我到哪里都过，看你，看我什么东西下来？爹，你还让啥的吧？
2: 小小事的嘛，小姐，多交流。看你，多管闲事的个。小哥子，看你啷个的？小哥子，我父母是在哪儿待的？哦，这是不晓得。小哥子的，俺小哥的在六千九买，这边呢，说说也不去，啊，这是谁的？小哥子，给了，小哥子的，小哥子，三件了手脚。 俺婆婆家那老大亲戚，老孙的去个大大住去，他的哪个送子，俺应急婆婆在卡巴去教育，他的六三个月不就走几天子教育，爹，再出去，他对俺女婿他没得，阿家啦，
1: 老，
2: 爹卡巴叫我们的地址呗，
1: 今日公用电话的，
2: 前头要过去求，
1: 哦，去趟重庆闹闹一年吧，去闹一年吧，
2: 俺婆婆就不愿意，
1: 看的。
2: 看到婆婆了，
1: 婆婆回来了。俺婆婆山东了要的，
2: 看的山东了，好了，山东，砰，好了，阿姐了，爹，爹，看的嘞，阿姐，阿姐了，光顾没做啊，山东是麻将名人，啥子山东是年代摇嘛的，阿姐了，
1: 老，
2: 钱呐，看见的个看的就多个，
1: 我子，爹山东是他妈的，果然是的。
2: 山东，加拿大山东是你的嘞？
1: 山东嘞？
2: 哦，他的人看我送到，我有点熟了的。
1: 阿姐啦，
2: 哦，他的哪个送子啊？空袋子钱要嘛的呗？
1: 伙计，别把你妈空钱不是哪个是他要嘛的空。
2: 阿姐啦，
1: 老，
2: 他的俺六三个牛皮子子弟子叫钱子，我们俺家里他妈说，
1: 看的光啊啦，
2: 哦，
1: 给俺婆婆看完给你买的，
2: 钱咱姐，就给人子给，给这胖些粗。
1: 谢谢那你要个要的嘛？
2: 是，
1: 一年，我们俺家里面，
2: 爹，俺家老公一起没说，给俺死啊！我们俺今天进来要买的。喂，婆婆，我都是。
1: 没人打。
2: 我都是来了。我的，今天进来给别人要买的。
1: 阿姐啦，哦，他的俺年纪，婆婆得干活子穷的地方，俺看把就不穷了的。
2: 对不对？
1: 一年俺要我到大林子打，来，我那腿子可以了。喂，给了，哦，婆婆芝麻干鸡蛋难的，那，哦呀，看把林的家务里下，
2: 行不啦？
1: 他对啊，家干的蛮辛勤，啊，自己打个招呼。喂，婆婆芝麻的干鸡蛋一下喽，芝麻的有喽。
2: 啊，这藏族的有了，俺咱的、河南的、阿妈的有了，喂喂，阿姐啦，
1: 爹，退最亲属，看嘞，退最亲属啦，
2: 我这英国兄，去让给卡萨藏族伊那几个保姆伊那，俺那退最亲不得，
1: 阿姐啦，他那卡巴林的家务送子，俺婆婆你没去，
2: 啊，对呀，俺去没得，哦。
1: 去让婆婆你来找么你来找，退最亲的没看到高举了吧？
2: 对对，
1: 去让托个面。
2: 阿姐啦，老，前头俺挨了，小哥弟是总干主意。
1: 来，来哦，来，小哥子，来，
2: 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
1: 아무라 저하 기로 인지
3: 한다 가가사 요 맞다니
1: 데
3: 가도 아저저저
1: 아마 데 가르레
3: 오지 오나 저하 기도 와
1: 아마 담으라 오 도스 깨주 걸다 이네 아마 숨도 정말이 예 지마 아무라 그 신지 제지에 아마 총수들 총배노 삼팔사지 겨 从我路一路就都不去给 过了嘛这亲戚看把的 叫我们路过送教都敢说起 哈呼脏
3: 哈子 看你哈呼 让个什么从教把来了不要了什么去 进了军党过的 你那马子过的 让了马子去也预备
1: 阿妈 爹啊 阿们来给这个的
3: 我的事的 爹 要让你谢谢亲你们懂
1: 아지 아마 다음에 가려고 비싸셔. 소리 준다 캠에.
3: 아니, 나 준다에. 나 준다면 내가 그 단도 그렇게 됐어.
1: 아, 아마 아마. 지금 농아 지 농아 치다지. 아마. 아마. 아마. 우리 아마. 네 아무라 아무 끼우 저거 아마데.
3: 어어 됐어.
1: 됐다나. 됐어. 아마 세니 여러마. 아무라 게다디 뚝스 세제. 샹저 도사도 쓰다. 오늘 아무라 뒤에서 쉬었다.
3: 뭔 상처 도시다 귀매다.
1: 아지 아무리 상처 도사디 팅동 류싱리.
3: 아야 뭐지 구여다.
1: 아지 아무라가 매드 틱소 티스 티스 티스 티스.
3: 메루카스 천도 말베.
1: 선녀 로사루.
3: 니랑 시오. 부족의 미수소리 이리 나서리. 여섯도 소야 가러래. 또다다. 큐레타 나고 야오도 마음 쓰디. 마음 드니 세브스. 큐레 또 드니. 세마랑 거 빵스르스도.
1: 디야. 팅두글이 우싱사들이 킹이벨 티사미 소야 침리 수수 가르신 이천에 직그리
3: 하스 게이자 자리 있는 게 이천에 예 잠깐 티스 알레 야치 개지 짱마 제 치마 보드게 찍치 카덴 사브게 마드 고중에 조제 조
1: 오지 아무네 시나르스도 레슬리라다 니닝그루
3: 칼리시아니 니네들 안 돼
1: 엄마 아무로 여러분 아마 니는 아마 이루 창우 있대다
3: 이루 창우에 아 뛰어내서
1: 아싸 초스로 군적으로 나고 욕도 안
3: 나 어스미 다리 난가 말해 나 뒤에 깨니 요르게
1: 워리 워리 워리 아마 여러분 아마 원내 코라 아무라 르르 제 맞아게 와이쿠 난가래 상마 니에보 아마 그래다
3: 아 사르타 랑게 사르타 야 뉘데이 알레야 보치 랭데체 뚜다 다리 난가르도 야 타규시 야 규데
1: 야 아만 디스구다 니니 걸어 통주들이 람사양 와마 에헤 아마 바바이 마주다
3: 양라 봄은 트라다니 가르라니 드디어 라프 충고 퇴제 야나 타리 사사질 다니 지비
4: 아차라 아차라 알레 구나 아 하나라 대피다 아차라
3: 노
4: 나 쇼고 존제 고무줄라 파나 부모데 카바지 저기
3: 고무줄라
4: 올
3: 타야 부모만이 고네 뒤지 죽을다
4: 아차라 오 거기 요르바 조디 나라 자게 마신사 이체브리
3: 제자
4: 제 강기 나 부모게 단다스 자게 치진이 질렀난다
3: 디들레라브리 키라스야 도스레
5: 请教一下我的女儿，听什么？
4: 哦，请教。

0: Senke no matso, tata che che se yi ba de ne, pe jo lung chi nyin chi le kung, kange lung chi che deri ki to ne chi ban de yi. Xiao la, la sa chong che ji to kusum che ta ju nyu ne, ten ke ka sa she bi ku hyo ju yi. Pe ro shu jo momo si yu san ju yu de kung ki cho bi san ju yun jo chong di to ne hi to shu wa yi na, la sa chong che ji, lo ngan chi jen ga bi ri, ja si ri ne yu ko che jo jin chong che dong, pi che to vi pe je ji, nyue shue ku, Dera jen je jwe shun pe den ku, shen kong hiba je tosi neti ku je, zhong je jitang ku sun je taju nye ne dwe de. Shilo nito sun ju le le ka, sako je tuen shi rin tong, dambu gu dung shu jitong nga jan lao zang simba dang, lore chanyang shen na, jia jia zhu pa wa. Mere chanyang sako je tuen shi rin tong dambu gu chi jen nga le gawa je mi tse zwe ni xa ju.
1: Longa清军阿比人呢，拉萨中阶级，江永的年度写作人罗德勒基，一在前年，我们就是下期忙一点的动画档，小勇呢，小女杰平，嘎子都该开始了。拉萨中阶级，江永杰，拍姐姐等你，家对七日动画档，单位中阶级，你人当兵，出差托日动员，嘎子都参加进去。 拉萨中阶级，加满班脚党，协助拍姐姐，龙安村军阿比强国在内侬。拉萨中阶级，将军龙安义，临近做国之西的，原本的对比，三团车队认为，中山组织下级党，三团三级协进，三公级班脚拍姐了跟的动脚，两军两学协进，推门小脚了跟的点的动脚，江都小学协进，三团热切车动了，松松下脚。
0: 地段人山险峻，加开机电价松紧，电度动脚急，小爱一来段做泥土，当中下进一把车。黑道凶案一呢，罗安在教育部里，拉萨中姐姐小雅考了小勇的押解堂，罗局长也接准在托育班呢，三个集团些人都当部，罗局长也接过年过冬雪冻跟哥哥亲不来干呢。 过冬雪，几多姐妹过去到吃做过冬过家先把的，家用姐姐家生就做主做嘛当，老人想人我就来着，老人当年，拿做母车过去过几道过冬姐姐先把当，中秋冬我就现在，家家一起先送到中秋顶把的，托了冬娃，现在中秋人你到中秋俺先被中秋节，秋菊马老准把，秋菊了顶年中秋冷把当，我就了顶年中秋金把，张嘴了顶年中秋大姐冬娃姐姐。 来点人也别话，中秋节没得强强过学准备用吧，过吃猪当鸡当节节准备你先把的。老安村就算被炖煮给的，鸡当中秋也用吧当。中秋节专门没得强强过学准备用吧，过吃你当过冬节节家家个先把的。老安村就算被炖煮给的，鸡当中秋煮用吧的。这不那么做，广东先把的那拉萨中秋节，中秋鸡当可送节他就年年点开，卡萨先别过瘾。先跟他们做。
1: 香辣三八雷素西尼，甚至于从浪揭阳所新比古鲁学经营，大华主笔加盟委屈于众多，策划很多气象。年至中期，在一种策划中向长期中局，同时甚至东日诺，甚至东部热热拉，人不如熊不如大把当。中村党支部书记七日诺不一，现在当然呢，没认为是那边加盟委屈等个安当三千拉大银，现在就弄到催交。
0: 丁云镇他了去年藏布州给宁赞大瓦尼江山局派出所来特别藏布了当，第二安当三金军呢，他们下周特别把了藏布州与浙江解放军送来，长期中队纪律呢团里打击党，策划地黑西北把了家，张当策应就到了半步县域，长期中做呢加盟我军人体的南巴党，三八土在民激动国家身边，藏北局都敲边，人多中路猛拉。 缺娘比莫应，官不圆满。外交这个了，差距怕比天刚龙永给那些苦都多别。因为不与人话到年菜节追菜还包吃完，三么叫比对人话节节推磨满一笔，让用恰进来。这个了，吃的很正点就差不圆满的，让用给恰进，吃的泡酱，让路都就比加盟安全高级人员，装作电影节装么的。 中午时被追了马西呢，对他公民落了出去准备，藏中这套的，藏不着为交通产物的，有没去绿了淘宝当地，看一手就呢，把老找的手为加盟我去拍了的，许多些个的了，中午时间，你弄些个把些有把的，这里那边，现在些个都改的的明白的把的，老郑州话，加了牛娃节充满这套的局局别，爷爷充满张龙进步些局把的。 人主街村子旁边，中村办就住家，那几年了，有没有老村人？我都当老板有点错他些个别，农不老的怎样，兄弟老不错个些。 소위 차진 현장 유예지 소마리
1: 실로님 동안로 자몽위지 등도 장상준의 랑쿠르 협동 대비 창희 중추 전타 코나를 띠니 장부 주위로 준조 저와지 삼바디 송제 랑쿠르 총제 당 바벌 협동 대비 요모 시름 행주 시바다 로전라 쉐바 응유소 뉴저 지세브라 덴자 당 대디 슝여 전조 차진 레서 중자 신니 창희 중추 망초 제 베벌 총조라 고게 대여 공전 당위 당 시종 베슈르 종대 리더 즈카 지제 로쇼오 요모추 롱용 난키 레지르 기토니 초게 당 최다 양양 시터 토니시 신전 난진 당 덴조 시효 실로니 동추조로 신전 덴조라 핀지 자잔 튼디 치디 힌지 튼리 렌기 당고 초여 원장 간니 사바 제제니 튼강 튼혀 장산지 테뉴라 체가 요비 송저 랑고 치지 혀주 시터 저와디 현생 위조 종초로 워와다 센트 쇠바 쇠워워 제몽의 체의 상해 벤조 시그지요비 판주 총시바라 뒤최 당안의 모보 초란주그요 대외 관리치와신나 종초년장지 외차자 용란지 전반마와다 랑의 현바마지 현재 쇠바 워워 안의 모보 괴바다 마니 통보유비 뷰가레장 총지 고몽지가와디 퇴리 퍼진 하지 똥카보유바지
0: 실로니토니휴로 Chakhi Samchi to Lungko Nguyeso Hyatong Toba Tang. Jachi La Tengpi Andam Sangchi Jammu Nguchu Tengto Jabi Drenro Chi Njumi Yongso Se Yue. Songche Lungko Chi Tre Tomi Hyatwe Toba Tang Chongcho Ba To Rinche Shile Soda Chongchu Nguye Bi Yunglong Shibo Andam Nam Ting Hin. Bi Chazi Ye Yunglong Chi Bi Chonglu Ne Cawa Rong Tungpu Bara Nuna Lom Ting Di Samchi Di Janglam Chi Malo Bara Gama Jilin Gojimi Da Changshi Chong Cui Shishi Kabri Lo Jun Ju Trini Pheje Chi Koka Saba Su Yue Dacha Changshi Chong Cui Senru Shir Zong Cui Tomi Jama Chunga Ne Nito Nyinga Lo Jama Chunye Kupa Pawa Dang Nito Nyidru Lo Nguyenpo Siena Jama Chun Sunju Sinju Yinba Ri Yomba Mondo Shimba Da Chowa Le Su Songwa Dam Dui Ne Chong Cui De Yom Chi Dui Chong Yeche lozom chi yumi genku nyu yubari. Shi shueba dong yuzu shiwara da debu yubati. Tsoa dehi shiba ju yu. Chakhi zhong cui zombo zhuwi drilam chi nyudo sumne. Zai zong ki nzhenru chong shue tabi pheje dang. Mo zong pimpa nobi suye nyo debi duri hiri. Dao ki tso chin jo jeba zong cui. Zai zong ki nukyu yu gen nzhenru zhuchin la gundi tongne. Jalam ni chi gu dang nga nga gu. Yanchi lang ni lakum somso, yansong tim ni ji lang di ma la zubara. Yonlang to longko hiatun tobi lamta, shile jito ye jia jia jia jia simba tang. Hiata zhongda to sinzi zhongco, yonlang duin ce jia jia jia sin yue la, sinzi zhongco yonlang hiatun to ce jia jia jia jia jia sin yue. Zhobo nama zo, gongto simba di ne samba le so xin ne, sin zhu yi cong lam diye yao so simbi go yi. Tiende lin cino jia jia xebi nong di cha zong dong za song, 连镇对张俊杰和老板店子等连镇作凶的接到这次浪言向了康健龙车汽车这些被连镇引到三楼

0: 汤仲仲帮助力力音音剧
1: 在那里录剧音音总讲大妈
0: 一家家丁丁丁丁组节目
1: 八位多绝主物给三种
2: 大街中大妈大伯大我大心大心大唱好来保底你到处让给送那啥呀두 다시 되게 충성 다리고 자자를 지나시니 보리 두 뒤뒤 되게 웅게 마야 니 야미 다들 남니 다대고 효성도 예샘 교세보다 대조장 웅게 구탄다야 레카즈 타무 총바다대 이거 로리비 효란 다세움 까마두 야하루 따나사냐 몽유로 샤나 사샤달라고 무가 미치란 기다리 르콜리 에다 야볼라고 무투소 카티

야 골레 맨 봉나 지로 골레 메 코레 샤힌도 아보 야 토르 나가티 이사코 오투제시 코레 샤르도 마보 야 토구 나 파티 샤타다 샤모소 코레 리첸디드보 야 키라 제메보 고비 에타마테 코레 담블레라보 야 탈레 세 라마다 세나고

0: 아니 슈로바가 되자티소야 근데 난 죽초바다 죽룽하다 아 아니 에 슈로바가 되니 되자티소 지수종 기바테리지라 때니 아니 빠이고나 찬자 아 라니기 쉰 접지 연된 펴르시비가 아 이게다 짱다 보지데 아 아니 라니라 가든치비가 게위키니나 투요바 연자 아니 데라 전소와다 아니 게위키니 때야 아니 헨지 인중부다 헨지 인중자다 보지 때문에 제대로 아 아니 아 시락대라 창창레스 근데 시의 찬이 희방이나 아 아니 아 강점 지금 아니 대진다라 아 받침 문제 있지 인사 아 다 대처했어요 아 다 주지고 귀박이 좀 잡지 되니 시라 따이와라 아니 최바 제바 아 디 값을라 따이와텔라 아니 간소 어 기바소소 근데 너무 먼저 와야 봐 디 나니 아 미셀 그 수도 벤치 그 아니 따이와 희바데 강랑 인증 그래세나 아 아니 아 왕슈 쳔보는 인증 마데스 와 늦처드나다 아 수도 벤치 고마스 데라 쿵다 젠센데 조 강여리세나 아 다 조 찍데 아 아니 아 자거나 아 아니 따이와 희바데 아니 사다시와스 와 사다시와스 아니 아니 따디시와 희바 아니 파이라 응다 잡아레스 아 파이라 응다 용스 잡아레스 근데 니바지 체리자니 아니 장제게 용거나 아 셰바보 니에치 짜게 히비가스라 미스 얘기게 셰바보데 아니 왕슈이 막 얘기거리스 아 왕슈이 막 얘기거리스 어 쪼데 짜위 자니 진짜 되는 니라 때니 아 아니 서베인지 그 따요와 히바데 아 아니 아 왕슈 친구는 민좀 봐. 어디다 대리지 차디요 바데스. 어디다 아 좋아. 담보 대지 거시. 근데 좋아 님바지 처리세디로 좀바 단자 그 값을라. 좀바 단자 그 값을라. 라바세야 지다. 아 아니 리제세야 지. 탱겨로 와. 라바세야 지다. 리제세야 지 탱겨. 대인디로 단디 값지 아니 라바당 아 리제테 어 간지지는 인정 그래스. 라바 근저 연전지 rishi mawa namjiju minzi jeba kanjiju yigi yor hibarshasini ko tsomba tanja ki tsindarwa tindar ta tiga nonga laba kanjiju yunzanji hibiga laba te kanan nizung zedi la te tso te ta nangba ka laba tsachanji laba tang laba tinginzanji laba tang laba hiraji laba te laba tisumbo la ane nizung res teni rishi mawa na jiju hibiga ji ane rishi seya te tsaye chani ane kanan nizung res bayina ta jagar jay teni chanze chiluk а тени жиже есе жиже е а та сусун жиже ниже жиже а нинци жиже а тени чеже жиже сенга зур жиже дела жиже ге ге гёрва оя тела нги зун грес тиндер цави чани ти шабатан ти наба гани а жижан наба чи чади ба ота тени чи чади ерес тиндел лабатан жиже се ятела нга зут тенде чи а ни нги зун гуду
1: 다다치지 아, 근데 고마고노나. 아, 드니 인자히 아, 답대지. 아니, 사바. 데인들다. 데린 취데. 아니, 마도스지. 혀지지. 다데 조데 간지질 툰도 세디라. 아, 라바 근지 현전지 리시마 난지지. 민지 죄바 근지 얘기 줘라 해 봐샤스 양디가. 아, 다 남바크. 아, 드니 죄자 라바슴. 쇼레 와자 많이 봐. 라바 탐지 짓더니 이게 다

0: 배종 차 라서만 내서 된 거로서 미시 된다 민 대서 잔린 땅 양제니 집 바로라 가급 그 저작 체디 전에 잔린 그 양제 세기는 아 찍지 봐 아니 시바다 배종니 집 바로라 시피 바 아기고 아기고 그 저작 되지 아니 시바다 배종니 저 잔니 시비 배종 세니 양 아 되니 아 된지 쳐버든 비 양 찍지 봐 단 잔린 그 양제 시비 찍대다 시비 배종 시비 찍대니 저 바로라 나 히비게 나작 체데제니 잔리게 양제 나 시비 배정 차스 시비 빠지 배정 데 여레즈 데인들 늦처진다 그차 지바 지창도 그 지바 지도 그 데인들 친님도 비비 지바 잡아 다 던제 그 다 지바 마보지 초바 지바 마보지 니발에 때니 아 아니 건디 해봐 나게 담이 치지루 있는다 아 데니 아 다 인지된 걸 마치 글루 있는 너 나타 루니 저 시작 뱀비게 다 때지 세야다 저기요 Tendela, yegen di palatini, mi, min di palatini, tsik, ane tsik mambo sa palatini, jeba, ane jeba mambo di palatini, luni di shija, jini di tempiko, ane tenji di, ndrigoris. Tene tenji de so la, ane nganso gota, lobjon se na, yana chini, yapo si palatini, ane tenji de so gona ma, ten yapi gota, juja, tando nan jikte, tene mishi jilu yana, tambil haji gilu yana, dona, Deso nono tenge api kata lu nyingi danga ta menga kipa goma deso ke rangi tene mese ke nono shungi ke nyanyo deso soma da ta danga ta menga ke tse namba shini ino ma tenge api kata ta ten deso de ane yeni nga so kata go tegeres deso to tegeres ane tenge ke jeja deso lipar ki gohin to ni ane nga so le che jungere zane ane lu nyi la momo pa ke tene shir che pa wate ta nga rozu jela shegeres Luni la momo bagata, Luni hibigata, Hirachibati, Tenji deso la lojo shibal, Teni, Anangarzo, Togris. Ani Hirap deso de Nanso dijungu tsuaga tradela, Teni, Lalenta, Sunja shibatela, Teni, Ani Yenita, Nanso Masegunata, a pencil so bigata, Tendi Togris, pencil so bigata, Tendi Togris. Jense tela Teni, Ani Shamanga ripa tamji, Ani Zawanrabati, Ani Yegi Joar Teni, Ani Konzension Pesu Shigiba. 자위찬이 이게 그 좋아할 때는 체내시기 봐. 아, 자위찬이 이게 그 좋아할 때는 계속 돼. 똑이 봐. 아, 자위찬이 이게 그 좋아할 때는 계속 돼. 똑지. 아니, 냥선 내 봐. 아, 아니, 저쇼 뺏어 놔서 봐. 지금 그래스. 어, 대인들 권이나 라바건지 연전지 리마나지 저스야 돼. 타투니 해 봐 있나다. 아, 아니, 이게 그 좋아. 연기비기 진생라고 돼. 왔다 되는 길 돈두스. 아, 됐지. 되네. 해지 니 맞지 쳐잖아. 아니 좀바 단자가 침디게 노나 자위찬이 남바지 라바다 쇼르그 지지 데니시 바시 제데 왜자 대소로 판 취바이나 실 난조 그 지딩 그 지니 세나나 지딩 그 리바텔라 아니 나도 지딩 비 그 리바세야다 아니 지딩 인디 비 그 취지 리바세니 자위찬이 니라버지게나 야시나 나도 시 초디 바시 단 지딩 비 그 리바 고라 단 난조 조리 바 고라 아니 소아 멘지 그 리바 고라 아니 지리 아니 nilu gripa, ane zinjir gripa, tine chapsi gripa, panjor gripa, shusur gripa, madin gripa, sankhan gripa, loji gripa, langsu ba, ngarso ta, rinig nanda, jine ju yabari. Dezu soma da zayi chani hiya yabayana, njitebi gripi kongsu tobari. Tine chuji gripi kongsu ta yabayana, tine namba sanji bigi, ane gripa. Ta de mani bagi shuru bagi gripa, ta shuru bagi gripa na, pecha gina ta, jazi chiru dabu, nsoy bayana, rizhege da. Tak dia main bangun langsung, ani ye ki ciri, ani kasih ki ciri langsung, bah, desu susu susu la, ranau susu ki ciri riba, ya bah. Tak yung tak belen cuman, tapi sunre langsung, bah, mampu ya bah. Di mana jidai bi riba, tak ciri riba, ni kosong, ya bah. Tak jidai bi riba, yang naya, tak ciri riba yang naya. Desu ke yema zang riba tu kahana tunggu sana, ani ye ki jual dah tunggu, zang riba tu kahana tunggu sana, ani ye ki jual dah, dia la tu dia bah, esa kira, ye ki jual dah bah, tu dia bah, esa. Wada tenjeci yang bah yang zang. Ani kiyi kanga totri yopi riyong kanda jile nganso hinde yopayena, tera yongi payena, ani to tambo nini cherezina. Ani ta tegi jeje je, ani yige ki joate, ani nganso yaburi chikiris, yaburi chikiris. Tera nganso peji kiyi totri yopi ke tenji yana yonu deso chi yabu togi payena, ani nganso peji na mahi tamita. Peji yige ki joate mahi tamita. Tegi peji ke lodang, tegi takcha. Dacu tangji na ya la soba deso de Shiga mehi de la rali ba Pe de dan rawa Ani jayi dan yin la soba deso gu todo le 여비가 토모마인 바그다 아 윤대소 이제 난데도 찌셔마 야보지 또기나 아 아니 자이다 이 라소바 대소지 게이그 이게 그 좋아티 희지다 하자는 거 아니 같이 먹어 보지 자리요 같이 먹어 보지 자리 다 대자 마인 바 아니 아 된지 츠 여자 바 된지 이나야 아 강 여르지지 게이대 야보지 마히 바 이나 아니 데이터들 츠 여게 비그 리그대소 아니 자니는 또 태매다 아 자니는 또 태매다 된데 이 바인 이 바인 자 게이 저자니 뭐하시나 대잠지 아니 시리 나가 뭐지 통이겠다 미정당 가로 시에 터그리스 게이 저자 뭐지 히나 아니 리운다 리빈 난다 대자니 뭐하지 이는 가로 주네시에 받아 대소라 로중시 비그 아니 거기에 치다 받지 거기에 치다 받 와다 된데 이들 다 딘상 찬이 춘 바이나 라주 친리 콘스토 비그 다 진이 지선 다 대마인 바게야 다 로지지 받아 아저자리바다 상 생카리바 상카리바 쇼소리바 라소바다 아 드니 린센 타이바요 어 데인들 대소 초말아야 보지 용기나 대소 양마지 시기바이나 아 아니 대소 강한데 유비가 아 아니 게다 이게기 좋아데 아니 마히 타메다 어 데인들 게 대체르잖아 아니 지구들 유비 죽고 담으나 보지 자기 바레스 어 데인들 아 드니 공게 당 안 좋은데 아 담바 단자와거나 라바건지 이전지 리셰마 난지 민지 제바건지 이게 좋아해봐 샤세한데 자위차들은 천식이 좋아 보시니 남비 라바선다 아쇼로와 리제 이게 땡바자레 마돌 데림파 취야바이나 자치셋이 야바이나 다 공디 해봐 나기지 나서로 리용 타이바 마보요리 지된데 이도들 데인들 대소 초마가 자이 아 드니 이만라보테 아니 아 대소 소소거다 이게 좋아들 두대바다는지 리스 Tinggal tak kasih bapa negi kasih lah, ani lapak kanji yang zaman dah rezim ada kanji jatuh berjepit ke, ani nanti jepak kanji juga ani beju bekhawa kancing pagi, ani yang saya senjut suji dani jenji ani yege jawan de, ani konten sambut aga, ani tu dia cembu guani, ani pendek je pasang zambo ke tuan ini mah hebat saja ini, ani tak tanji pas, tinggal tu. Tumba tanjawa siyari. Tini tumba tanjawa gu guba da gandhi jiri sapa yina. Tila tumba tarshumbi chedi yinsa yori. Tumba tarshumbi chedi yinsa. Jinsan chiri sa dila gan zongken ju tumba bodi nini chani ki chedin ji shiba tamba ji yinba yina. Ani shiba tamba siya digi ganju maju gu kile maris. Ganju maju gu tanja ya maris. Jala gharti chiri tanji ba yina. Ani tamja di ngan su ndru mndat dani. Tana rongu sondor giba yina ya. Ani rangi tanjata tembo suni, tanjata nginjir shiji, tenjik kono tumu mayo bagi ta tuhi yo bari yas. Tendila nganzo hira dombo gana la, tamba mambi kinche mashe la, gade kawi kino langjir na, dola rumo triba tabri na, hiyan yende shibra manjiru se ne, suma nangiji shiba tamba te suke, ani rangi tanjata, ati ani nginji ki chide tana su chan ndogi na, ani flawa tabi, o tenji chade bari yas. Tendila ta shiba tamba te suke, ani zomba tan, ani jawi, jawi shanche, Coba tanya ni zoom, ani comte ini gonjuk pasan dah lipar cik, ni berapa lah? Anu kau tu, betul segeris. Tengin dia cerita, ani coba tarjun bala tak baru tu cuci yang kau kik, baru tu cuci zoom dapat cerita, ani lelu tu cari orang, ani zoom ini mana driver yang kasihlah, tengin tu zoom yang kasihlah, baru pada lah kani lah sobat esolah tu bayi na, ani lelu dapat cari, ini dia semua mentera mengaruh semua, zoom mentera aku tengok. Kangga da baca yang gitu. Tiada soal. Coba tasyan bala. Baru tu cipik ke kiri tu orang bawa tu lelu. Tu lelu tu itu topi sedal. Ani coba tanjat ni. Coba tanjat ni bari. Tiada soal. Lelu tu dua tu bayi na. Ani coba. Tiada ani tasyan baca ani ngegur. Tiada soal sabeng ke ani kiri tu esok mana. Tanji bi tenji bi jenjer was. Coba tanji bi tegi. Ani kangga ni kita tegi tenji bi ani jenjer keris gitu. Wah, tiada soal. Zomba tarishun biki chetele, ani zomba tanjawa yinze yurte da, dini gubar.
1: Dada qijia sinbadi ne, bejong nongchin nyingchin likong, kamki somda loti lechen shi, xiala mentu ngantui lechen sinje gasi xe.
0: Dini, 셔츠마지 처리세디라 아니 콘데 예비그 좀바 단자그 아니 윤들라 아 아니 샤타강강소 소주기 띵지 좀비 그때니 귀소치여스야 땡 안데 땡 요레스인데라 요바레스야 但是当个俺做个年纪就彻底就去把那经营了，得做个战备个等等级，得说了，技术起个啥呢？啊，你起个要把的，技术所在这个弄了，啊，你啊，绝佳当，人气当，你这话得说对吧？但到那技术起个啥的，啊，等你啊，绝佳当，这，举把当你，人气当什么？你这话等一，得一了，啊，等级就技术起个这个，绝佳啥的了，等级这个弄了刚黑就跟难对的了。绝佳是个，第几个弄了嘛？黑不拉下个，啊，你难就得了绝佳是个。举把是的了，第二大部个天气的准备个，你该就举把干得起了，可你该就举把干得着，举把，我铁杆个举把的。凝固是的了，举边凝固，啊，举把做，然后呢，他都个举把得了，凝固是晓得，伢几个人个就认识，啊，天气的准备个，他都个举把的干意思。啊，你绝佳是的了，啊，你凝固当，举把当，绝佳。啊，这时候跑了，你要干这几点嘛？我当这两个做技术企业是有的，第二个是空格，老板根据原则就是啊个，你啊，搞这个工的，总把大家为个，你用这个啊，甚至把这技术企业定义了是有，甚至把这技术企业这个定义了是，干了嘞是的了，当不，你用的就等于绝下的干嘞是呢，啊，绝下的干嘞是呢，你一个月啊，他一个月啊，先把下是你的绝下的。第个就打一个月的干的是呢，俺做别靠啊钢筋把个，打阳当三十九等于一瓦，阳三就等于两张，等于做的打进去了对比个，等于车当那一说说就两张当啊，俺那得说就啊，等于站进去是打单脚子，到那阳三就一瓦当啊，俺那车那一说说个两张当站进去是拉手别个，俺那一个个月的啊，俺那定金的就打绝下的是。我那举把钢锐，顶级的装备举把钢锐是呢？啊，你用得了电力，啊，你别靠我钢筋吧？啊，你一个个弱的了，啊，你木木板，像那一个个弱的了，木木比黑了头皮切的了，啊，你顶级的他妈的是，他电力了，在于前头用的升级版用的了，他用的就过了下那个举把了不得，做的钢锐是呢？他进入当那一个，他切当那一弱出去，啊，你一个个弱。我跌起来是哪里？里边去吸不起的。啊，趁那一个月色跌少了，摸摸呗。接着了，啊，你跌进去怎么？跌起来是哪？搞个鬼把式。啊，你这个凝固的钢来是哪？啊，你用的就一个个月跌少，里边去吸吧，那里边就多把了带你。啊，你按照他别一个拖到右边个，啊，你啊，他跌你身就，跌跌少，心就麻了吧，多把他。啊，你跌你身就。啊，等于说，新疆马路我多把得了，等你啊，你喇叭声就，你年龄得说了，你就半夜呢，喇叭声呢，年龄出去就学习吧，得起来就那打，你就年纪一个做了不起，意思呢，你这个，等你这话的讲嘞，是呢，啊，你年纪等着罢了，啊，你举把的这个嘛就得了着哩吧，举把的嘛在忙着呢，年纪的待遇讲你起码给我了啊，等于这个年纪比给多了，又比给等于说就等新疆马路把多把得了，等你喇叭声年龄得说起不就用啊，学不啦？아니자유차니치르잖아아니아치사고백화와강진바게다이게기좋아되라아니몸바지기로와이게기좋아때시바지기로와이게기좋아때서마히바이나아니대답이이게디기토들짬비그아니데니스이제아덴테소데짜완이히타요말이데니스주대도마히바이나아대기주자라바선제니냥선렌스때소도짜완이네니용태메르바차리요디엔데서닝기때너발라아니귀발라리바레스아니귀바때양처럼자와레바선주자난자와레스다윤들라테니베간제바기이게기조아테몸바지시기나기바텐루거나아니가레세디르타제자양서지예와다체나이소소지난라다자딘지조초라서베이게기조아테비거아니딘진디지제자테아니주고고제자리히고그레스딘디슬라닝기테기바란데데바다기바테제자란데데바딘디편소바루라체레세디르아니아다딘진절데바나시바루라다딘진절데바我到等着几日的嘞，是等于了，他再有钱呢，啊，你年纪当九八的从这个那，啊，再有钱呢，你等于了就绝下，对，倒闭塌了，啊，你再进的当没法下个嘞，是绝下的倒闭塌了，再进的没法下个嘞，是，我那绝下的懂得呢，啊，你用的了就说是，当然，啊，你一个就抓得他，你嘛黑金是，一个就抓得你黑把下金是，等于了他得了，你就对比个，啊，你干啥使用呢？啊，那用的了他，啊，别整。아니샤고레스니어다텐레지좀바텐레지좀바와야텐디르타너치레스디르타어난조공그융게타아드니좀바단작 아니 치디단 전니 에 아니 나 좀마

0: 도스지다 카네샤지 도스지테라니 사히그츠들니 효지가는 받았던지 데인들다 드링크 아니 론던 뉴그노나 아니 다 자유차니 나존데 좀바 단자크 니중데 단전니 아니 디그다 기소치가 좀바 단자크 귀바 어다 대소디 아니 노데지니 이놈 마히 바지 노데지니 이놈 마히 바지 데네 다 디세지 왕게 드링크 론던 뉴저데니 나데데 나나 참가지 아니 공그 나데 단전니 아니 나졸라 아니 양 산히자지 그 좌카히지 아니 그기반도 아 대거 놓나 담보디 처리해서 아니 좀바 단자스야 되지 귀바드 간디지리스 좀바 단자 그 귀바드 간디지리스 되니 닝바드 간리에서 되라 셔겐체지 소준지 아 된지 대소마 짱용비 가스라 아니 나서 대소라 다 귀소 치교였으니 아니 치교여 바리스 뒤인들은 다 믹슬 아니 선주박이 용되기 귀소 치기 때 아니 간리에서 간디지리스 주자다 귀바다 닝기는 데와다 간디지리스 오야 다 되지 골때 소마가 아니 상기지 돈나로 아니 제르다 안가서 용데 니게 노나 아니 셔그다 아더니 이게 그 예와 이게 좀 그 저 이게 그 오 다때 많이 받겠더니 아 안소부다 비지 이게 그 노나다 아더니 소단 진지 이게 파마 바사게 이게 라소 봐 아다 아더니 대소단 드니 아니 마셔지 아 딘디다 대소 거라 아니 돈안만 개요나 아니 지지 선생님아 아니 맞어 아니 인자요 참았다 히데레
1: 린친디 중지다 히히 다니 장조 핀초당 지소 다주이 조남처 다야모

0: 워고니 캉키랑데 로인 신카 노 무이 드린체 드레스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든지 고쇼 아 니 고마티 고데 쳔리나 워캬니 데 모기 도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파파르타 룰라 잘라 랄라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토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든지 인드 레센트 오마야모 요스케 데 간초 이크르니 난다 조타크르니 수준크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투보요 상기히
2: 오레레레 롱진 카바스미안 레진가 마히 초드드노 무기송크 냐뿌 예히 돈나치닌가
1: 오레 다냐보치 렌야
0: 레레레

0: 야, 보모.
1: 오.
0: 알아래, 제도 거기도.
1: 요요, 아고. 아고, 저기 돼, 아.
0: 야야야.
1: 야, 아고, 제도.
0: 야야. 야, 고친 이거야, 저 뒤로 쟤.
2: 야, 저기.
3: 저기, 저기.
0: 세향 음악에.
1: 요요, 세향.
0: 소지께, 저.
1: 요.
0: 주마지, 이제.
1: 주마지.
0: 때, 모로지, 세계. 야, 고친 이 뒤로.
2: 보모, 때, 루샤자, 저지.
1: 요요.
3: 대로면 라피도 소향이 저기 저기.
0: 오, 진짜 힘벌었고. 저거 가자. 대체.
1: 요.
0: 다 제대로 도 맞네. 다. 자. 저기야. 제단계.
1: 요요. 그게 제단계.
0: 네. 라사브라 단계. 야. 대체. 야, 또 보면 또 좋고 있고.
1: 요요. 나게 아고 저기 서롱즈가.
2: 저기 뭐 서롱즈.
1: 대체 뭐 보는지 저기 사 와줄래? 출라이드 말래.
0: 쇼마 쇼마. 저때 할파 뭐히 정나 싫어. 마땡으로 따사야리. 리랭이스 정도 쳐쳐.
2: 그때 맞음에 보모 저지 델라터 먹고. 나키마서 크레딧 삼아 모보는요 산톨마.
3: 제제 톨라 톨라 있어요.
0: 톨라 저 쳐고 다 땡어서 로초 길팅 도모 돌을 드리. 드링 어 제가 지시해 그러고.
2: 랭어 말에 저 저지 레주링에 기타 마론이 이름 보리드레. 로초 길테 담보를 거야.
3: 제제.
2: 레티티 삼아한테 사투 저 제일사. 대산다고 그러지면 삼아터는 저 톨라니요 그러 톨라 말에.
3: 제제제 다 거기 저지 드레. 사츠 좀 보더랜드라. 또 톨라야지.